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Fall Out Boy Champion featuring Rap Monster RM of BTS 듣고 왔습니다. So a game is underway. Korea versus Mexico. About 13 minutes into the game, it's nil-nil. No score just yet. So I'll be broadcasting live scores in case you're not really watching the game. 혹시 라디오만 듣고 계시고 게임을 안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our Kitty Nims are, you know, obviously watching the game with us. Cool Piss님, seems like a big football fan. 아주 축구 팬이신 것 같은데요. Cool Piss님 says, 끈끈이 수비, tenacious defense, and 슈팅으로 기선제압. 오형식, 잘한다, 잘생겼다. So, Oh Hyung-sik is, I guess, a Korea player, right? And good looking, and he's doing good. 좋습니다. 어떤 리액션이든 좋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뽀글님께서는, it's more than just a game, it's war. Yes, it's war. Especially any game in the World Cup is like a war-like atmosphere. 뽀글님 has actually, was actually correct with his prediction for the first game of the World Cup. So let's see what kind of a prediction he has for the second game. 근데 predict는 아니고 무승부라면 모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멕시코 응원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말이죠. I think a draw will make everybody happy because it seems like there's a lot of cheering, you know, energy going on in the stadium, right? It looks like it's all green. 저도 보고 있는데, the stadium is a sea of green. 와, 굉장히 좀 위협적인, 굉장히 한국 선수면 굉장히 떨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상민님 역시 저도 무승부로 갑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I guess draw is what everybody is hoping for. I guess you know Mexico is. A great team. That's why draw, they say is good enough. 그렇군요.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So this game against Korea versus Mexico, as you know, Korea and Mexico both won their opening you know Group A matches. As you know, Korea beat the Czech Republic 2-1, and Mexico defeated South Africa 2-0. So I guess that makes this match a very crucial match for the top spot in the group.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게임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 둘 다 첫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So the game is underway in Guadalajara in Mexico. So I guess it will be hard for Korea team to stay calm, you know, in the midst of this. Cheering crowd, but hopefully they will come out with a win. 저는 뭐 predict는 아니지만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까지 제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예상 score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Everlast. The song is Blinded by the Sun.

Blinded by the Sun, Everlast였습니다. So our QT teams are actually tuning in while watching game. Thanks for that. 산들산들아님께서는 Q모닝 유튜브에서 저는 냉철하게 무승부. So predict score for 산들산들아님 is a draw. 냉철한 판단이라고 했는데 냉철하다는 건 이제 not to overestimate the Korean team. Is that what you're saying? 너무 이제 대한민국 팀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So 적어놓을게요. 산들산들아님 무승부, a draw. And 유리님도 유튜브에서 굿모닝이요. 축구 보고 있어요. 이렇게 튜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하고 그냥 그 반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네요. I think I just saw a super save by the goalkeeper of Korea. 굉장한 세이브를 하나 한 것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정신 사납네요. 진짜 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some more predict score. 스카프드른 낙타님께서는 마음속은 1-0 외쳐봅니다. Means a Korea win, right? 그냥 1-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Who is 1? I'm assuming Korea win 1-0. 좋습니다. 제니님께서는 전반 분위기 좋네요. 손흥민 보랏빛 유니폼 이쁩니다. Yes, the purple, you know, purplish uniform. I've never seen that uniform by the Korean national team. Looks very unique. 다들 멕시코 전력이 강하다지만 그래도 2-1 예측. 또는 바램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2-1 by Jenny님. A lot of people say not a prediction but the hopeful thinking. Whether it be hopeful thinking or prediction, same thing I think.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 그라운드 위에서 붉은 악마의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크리드의 하이얼 신청합니다. For our national team, showing the fighting spirit of the Red Devils on the pitch, I'd like to request this song, Creed's Higher. 좋습니다. Creed의 곡 듣고 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Creed Higher.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강수지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Great idea for a song. 1232님 감사드립니다. Hopefully we'll have a parade of purple rain. Purple Rain 또 신청해 주신 뽀글님 계신데요. Purple Rain은 이따가 좀 상황 봐서 I guess the players are wearing sort of a pink spike, right? Along with the purple uniform. I would have to say that is not the greatest combination of colors, right? But looks great. 뭔가 제 자신도 참. 쿨피스님, 이큐님 이발하셨네요. 참하십니다. 참하다라는 말씀, 좋은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I got a haircut yesterday. Does it look good? Thank you. 오추옹님께서도 맞다. 이의룡 선수 아들이 경기를 뛰고 있다는. The son of 이의룡 is also in with the national team playing today. 이태석 선수라고 합니다. Did know that. Wow.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이의룡 선수가 이제 현역으로 뛰었었잖아요. That was like a 24 years ago. Now 24 years later, the son of 와 이의룡 is in the national. Wow, that is coming in full circle for sure. 지단 선수의 아들도 국대 골키퍼, 알제리 국대 골키퍼라고. 와, 지네딘 지단 son also.

So is the goalkeeper for the team Algeria. 그렇군요. 그 다음 세대가 활동을 할 그런 시기이군요. 신기합니다. 6439님께서도 원희님 메시지 주셨는데 I am listening to your broadcast as usual, 이규피디님. 보통 때처럼 저희 방송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기가 있는데도 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거는 진짜 That means you are really a core listener of our broadcast. I really appreciate that. 이런 경기를 보시면서도 또 이렇게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요, 원희님. 함께 들어볼까요? Olivia Dean입니다. This is Man I Need.

couple of tracks, Olivia Dean, Man I Need, and The Script Hall of Fame featuring Will.i.am.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So it is almost done. The first half is almost done. 45 minutes into the game. And I guess the extra time is about a minute and 30 remaining. 그렇습니다. 헤일리 님께서 아직 0-0이군요. 어서 집에 가서 볼게요. Right. You know, surprisingly, not everyone is watching the game. So that's why it is important that I keep updating the score. 0-0입니다, 아직까지. 제니 님께서는 22번 설영우 선수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요. So number 22, 설영우 is a good looking. So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1232님께서도 loyal core 청취자 맞습니다. 끄덕끄덕. Yes, I am a loyal core listener of 101.2, 101.3. Yes, especially if you're listening now. 근데 it feels like more people are listening.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듣고 계신다는 이 느낌, 보통 때보다 더 참여율이 높다는 이 느낌은 뭘까요? Why do I feel like there's more participation than, you know, the normal time? Than usual, that is. 쿨피스님께서는 귀는 1012, 눈은 이렇게 점점점, 눈은 경기에라는 말씀이시겠죠. 좋습니다. That's good enough. Good for me. 함께 해주시면 저는 외롭지 않게 또 이렇게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무한궤도입니다. 그대에게.

무한궤도 그대에게였습니다. Looks like the first half of the game it has come to a close. The score is still nothing to nothing. 굉장히 와, 이 정도면 잘 싸운 거 아닌가요? I'm not a soccer expert in any way. And 이정규 팀장님이 is nodding his head. Yes.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되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So yes, fighting to Korea team. 참, 와. 후반전에 뭔가 이제 좀 골을 넣어야 될 텐데 말이죠. So,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전반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전반전이 끝났다고? 라는. So, I guess I'm really doing my job and really busy hosting this show.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전도 끝났으니까 저희도 이제 전반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에 돌아올게요. This is AC/DC, Highway to Hell.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 to 101.3.
2: Hey, 101 to 101.3 TBS EFM. 101 to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6: 엄마 없어, 뭐.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5: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and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inen Radio,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 can come join us there. 또 실시간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us. And watch the game with us together. 월드컵도 함께 보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open. Our text message center is open at the Sharp 1013 will cost you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So we are in the middle of a halftime break, Korea versus Mexico, nothing to nothing, you know. 굉장히 타이트한 게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lthough I'm not really watching the game intently, I can kind of see from the reactions from our Kyoto teams, it is an interesting and very exciting game, and looks like Korea team is doing really good. 굉장히 한국 대한민국 팀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월등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They're playing a superior game. 그렇죠, 좋습니다. 후반전에는 뭔가 이렇게 또 골도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니님께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53% 더 넘네요. So the occupation rate, I don't know how to say that, is 53%, which is, you know, obviously higher than that of Mexico. 오늘 0701님께서도 오늘 수영장에 축구 응원한다고 수영복 레드 입은 분 여럿 계셨어요. 물론 수업 중간에 경기 보러 모두 퇴소하셨습니다. So today at the swimming pool, quite a few people showed up in red swimsuit to cheer on for the Korean team. Of course, as soon as the match started, they all climbed out of the water and disappeared to watch the game, I guess. I guess priorities, right? 좀 황당하셨겠다. 혹시 이제 수영 레슨 중이셨으면은 선생님께서, 강사분께서 좀 황당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But I guess that they were just freely swimming. 자유수영 중이셨겠죠, 물론. 베스키님께서는 다 함께 축구를 보고 있어서 1012 청취가 좀 힘든 단점이 있다고. Okay, I guess you might be at the office watching the game together with coworkers, so which makes it difficult to listen to 1012. 하지만 이렇게 또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으니까 that's good enough, I think. 우리 기쁨이 더하지만 왠지 EQPD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I feel sorry for EQPD. Although we are having so much fun. 괜찮습니다. 굴피스님도 진행과 문자 읽어주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이큐님, 화이팅. 이큐 must be busy reading text messages and hosting the show and watching the game also. Looks like second half is about to be underway and now just got started. 멕시코 팀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님께서는 후반전 시작 전 스피디하게 짬 내서 집안일 하셨다고. 1202님 try to squeeze in some housework during the halftime break. That's great. Back to watching the game. 다시 한번 같이 경기 보면 되겠네요. 그죠? 또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I guess for today's, you know, 바통터치 will take a break, I guess. 바통터치할 이런 여력과 어떤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신청곡 계속 보내주시면은 어울리는 곡 함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드론 낙타님께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데이식스의 곡입니다. Welcome to the show.

Purple Rain, Prince였습니다. So as we are watching Korea's second game against Mexico, it is Mexico 1, Korea nothing. 1-0으로 아직 노래 듣기 전 스코어 그대로인데요. Hopefully our energy will be related to Korean team members and score goal. So Purple Rain 들려드렸는데 이제 purple uniform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츠로공님께서 디퍼플도 가나요? 라고 이렇게 묘하게 바통터치 느낌이라고. 그렇죠. Friday는 또 이제 바통터치 해줘야죠. And our 그 이 purple 응원도 계속 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팀 선수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통터치 묘하게 느낌 한번 가볼까요? 디퍼플입니다. Highway Star.

0: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Welcome back to 101.2 and 101.3. I'm your PD, DJ EQ. So last 30 minutes of the show, and we are broadcasting live the scores of Mexico versus Korea, Korea versus Mexico World Cup game, second game of this World Cup. And we are about 70 minutes into the game, about, I guess, official time-wise, about 20 minutes left in the game. But with extra time, probably around 25 minutes remaining in the game,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같이 또 경기도 거의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So hopefully, Korea team will, you know, gain some energy from all this cheering from the fans in Korea. 우리의 마음이 전달돼서 또 이 한국 팀이 힘을 내서 또 골도 넣어주기를 바라봅니다. 3056님께서도 하이웨이 스타 덕에 한 골 넣지 않을까요? 제발. So that's what I mean. Yeah, we are playing Purple Rain, 이 보랏빛 골, 그 다음에 하이웨이 스타, Deep Purple, 이런 저희의 열망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참 항상 스트레스도 같이 오죠. You know, I'm a big sports fan. You know, I'm a big baseball, basketball, and football fan. Not the soccer football, but the NFL, the American football, you know, fan, right? 근데 저도 참 경기를 보면서 내가 왜 이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You know, I kind of you know, think to myself, why am I so stressed? The result of the game is not that important. 이 경기의 이 결과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좀 스포츠를 되게 안 보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안 보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ports is like life, right? You get through difficult time, and you know, sometimes you come out winning, and sometimes you come out losing. We have to accept, no matter what, right? 그런 면에서 참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곡이죠. Stronger, What Doesn't Kill You.

extra time. It looks like about 15 minutes remaining in the game.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그때쯤 끝날 것 같은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결과를 모른 채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But whatever the case is, you know, we are sending 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to our team and may they keep fighting hard and, you know, give it all. That's all that matters, right? 아니라고요. 또 승부가 중요하다고요.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you know, let's not get too stressed over it. 너무 스트레스나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Journey의 곡 듣고 올게요. Don't Stop Believin'.

couple of tracks are Journey, Don't Stop Believing, and David Guetta, Titanium이었습니다. Wow, what a game. Wow. It is, the score is still Mexico 1, Korea nothing, but there's some really near goals by the Korean team. 정말 완전 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저는 이 화면이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멀리서 봤을 때는 아 들어갔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골이 있었는데 apparently it was not a goal. It was a near goal. So score stands 1-0으로 아직 가고 있는데 about 89 minutes into the game. So I guess with the extra time, probably about 5 more minutes, right? Until the game ends, right? 끝까지 한국 팀 hope they give everything that they have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클로징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iley Cyrus at The Climb.

今天先送上一首 Rise 的 Fly Up， 祝大家这一学期的最后一站都能平稳落地。Let me hear ya.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从首尔出发，
1: 聊生活，
0: 聊文化，
1: 也聊我们自己。
0: 这里是
2: 首尔我来了。
3: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000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호화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4: 올해12살성민이는암으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5: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4: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3: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各大华语音乐重镇流行互通，最新最热最经典好歌，华人歌曲周末派。 一起欢聚周末的音乐派对，让我们一起打开华语流行的过去和未来。嘿，海内存知己，天涯若比邻，华人歌曲周末派，我是你的
3: DJ 麒麟，欢迎准时光临。大家还记得2021年那部关于母亲的影片《你好，李焕英》吗？打动了很多人呐。这个影片改编自贾玲真实的经历啊。 贾玲曾经说，母亲的离世是她一生最大的遗憾。当时她正在中戏上学，母亲去世之后，她才赶回家，连最后一面都没能见到。母亲离世20年之后，这部影片上映，不仅创造了票房奇迹，也让李焕英成为无数人心中平凡而伟大母亲的象征。下面就是主演张小斐演唱的主题曲《歌颂母爱的萱草花》。

想将一个找不到家的

0: That was Kylie Minogue, I Should Be So Luck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program. This is Morning Groove. You're tuning into on TBS EFM. Are you guys lucky? 여러분들은 운이 좀 좋으신 편인가요? 이 운이라는 게 사실 가만히 앉으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 어떤 그런 소소하고 작은 행동에 그 낚싯대를 부지런히 던지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마치 약간 선물같이 찾아오는 게 운인 것 같은데 I absolutely love this idea because it takes the pressure off of having to be perfect right from the start. I mean, who are perfect from the start, right? We often hesitate to try new things because we are afraid of failing. But in this fishing mindset, every little habit we try is just another line in the water. So you've got nothing to lose by trying perhaps 10 small things and seeing which one's sick. So drop a line today, even a tiny one, and you never know which one is going to bite. 뭐 낚시를 안 해봤지만 사실 낚싯대를 여러 번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언젠가는 하나씩은 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도전도 하고 싶은 거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이 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게 결국에는 운을 불러오는 습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Let me know if you guys agree to this opening. Morning Groovers, thank you for tuning in. This is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오늘도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You can tune in by catching us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you can tune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working on viewable radio at this moment, I guess. 보이는 라디오 오늘 가동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저희가 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let you know about that. 생방송인인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프로그램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어떻게 하냐고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r even our open chat room, which is the KTalk app. K-톡 어플 가셔가지고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Alright, let's see who are tuned in this morning. 우리 영H님, 굿모닝 1등으로 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오늘 아침은 핵감자 먹으려고 찌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우, 맛있겠다 핵감자. 저 감자는 모든 종류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I just love any kind of potatoes. Fried potatoes, mashed potatoes, boiled potatoes. 감자는 어떻게 요리해도 참 맛있어요. 포슬포슬한 것도 맛있고 좀 이렇게 딱딱한 것도 맛있고 감자는 너무 맛있지 않나요? 감자 맛있게 드시고 기운 넘치는 아침 시작하시고요. Bensboro, hello, hello. Happy Friday, everyone. 맞아요, Happy Friday. Water Tank님,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 필승 코리아입니다. 맞습니다. We have a big World Cup match coming up in just a few hours, everyone. Are you guys all excited about that?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시여가지고 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좀 이동하시면서 찔끔찔끔 보실 수도 있고 다 같이 보실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그냥 혼자서 막 조용히 막 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그런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Sunset Morning Groover, you're here. You're early. How nice. 손마 누나랑 티봉이 까꿍. 누가 출첵했나 예리하게 보실 거죠? 그럼요. 항상 예리하게 보고 있죠. 오늘 우리 태극전사들 월드컵 2차전도 승리하길 응원하면서 인사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Also, giving their best for today's World Cup match. South Korea vs. Mexico. Go South Korea. 정말 제가 지난번에 체코 경기를 봤을 때 좀 대충대충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중간부터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전 약간 제가 좀 대충 봐야 이기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대충대충 볼 예정입니다. I won't be too immersed because I'm afraid that we'll lose, so I'll just try to watch it from here and there and just see what happens. 상미님도 오셨네요. 굿모닝.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저한테 인사 건네주시면 제가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해드릴 거예요. Alright, we're gonna get to MG Q&A in a minute after a short word from our sponsors.
1: 올해 12살 상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nd of course,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right away.
3: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별거 아니지만 좀 꾸준히 하다 보니 인생이 바뀐 습관이 있나요? 인생이 바뀐 거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나한테 그런 어떤 대단한 변화를 가져온 그런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So is there a small habit that ended up changing your life just by sticking with it? What are those?
3: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꾸준히 피부 관리를 했더니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화장품 모델이 되었어요. 이런 스토리 있는 분 계실까요?
0: Or maybe it could be like, oh, I was just so into cleaning that I became a cleaning YouTuber.
3: 뭐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청소하는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글쎄 청소 유튜버가 돼버렸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0: What are those?
3: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무심코 시작하고 좀 꾸준히 해보니까 바뀐 습관.
0: Maybe it could be something like, oh, I started dancing in my early 20s and I got so into it that I became an expert and I've become an instructor.
3: 뭐 이런 거, 뭐 제 얘기인가요? 이제 은퇴한 지 오래돼가지고.
0: I guess thinking about this answer, I would have to say that that would be learning Spanish. I started learning Spanish and studying Spanish when I was in college, and I really enjoyed the process. You know, learning the whole language was really fun. I loved the music in Spanish. I loved their culture and everything. So that led me to go over to Barcelona in Spain and stay there for about a year to study Spanish more in depth. And then I came back and I really wanted to get a job in Spanish-speaking countries. So that took me to Peru somehow, and then that took me to Panama, and it opened up so many big opportunities for me.
3: 그래서 스페인어 한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진짜 좀 빠져가지고 제가 재밌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페루에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파나마에서 취직을 하게 된다든지 막 이런 기회까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인생의 큰 변화죠. 제가 뭔가 그런 스페인어 하는 국가에서 살아보고 싶은 경험이 그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it just took me there.
0: So I kind of find that amazing. And I didn't study Spanish with all of these thoughts.

just did it for fun. 저는 막, 아, 이렇게 이렇게 꼭 해야지라고 이제 스페인어 공부를 한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시작했거든요. But yeah, it was a whole life changer. So I want to hear your stories, Morning Groovers. 혹시라도 내가 좀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 인생에 어떤 바뀐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tuning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답변 기다리면서 We're gonna have a listen to Michael Jackson, The Way You Make Me Feel.

six months? Actually, six months is pretty long. 그래서 굉장히 좀 인텐스하게 요가를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막 사진 찍고 막 진짜 무슨 증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따놓으면 좋긴 하겠다 이 생각을 한 번은 하기는 했어요. 한번 도전해보시죠, 얼짱님. 한 번쯤 강사 지도 경험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따놓으면 괜히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나 이거 자격증 있잖아.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하진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월수금에 수영 가는데 오늘 아침 수영장 입구에서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꽃을 두었더라고요. 일찍 간 보람이 있었어요. 모든 분들 꽃 보시고 활기찬 주말 보내세요. And sent in a picture of those flowers that you have got. What a romantic morning that you have right there. Who would leave flowers like that? 오, 신기하네. 수영장 입구에서 필요하신 분 꽃 가져가라고 누가 이렇게 두신 건데 심지어 퀄리티가 좋은 싱싱한 꽃이에요. 막 누가 이렇게 뭐 남은 꽃 이렇게 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예쁜 꽃 다발이거든요. 와, 아침에 기분 너무 좋으셨겠다. So looks like you have a great morning to start with. 오늘 하루 시작이 되게 좋으니까 끝까지 이런 하루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진님, thank you for sharing this experience. 모닝그룹어들 별거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인생에 대단한 변화가 있었어요 싶은 거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s there a small habit that ended up changing your life just by sticking with i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share If I Could Turn Back Tim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And more check-in messages, welcoming messages from our Subby Morning Groover and Chulmoni Morning Groover. Welcome, 어서오세요. And 체육부장님 said, Good morning입니다. 아, 오늘 축구 경기 보고 출근할 수 있었는데 미팅이 잡혀버렸지 뭐예요? 팀장님이 오라고, 유유, 딱 10시에 오라고 하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anted to watch that soccer match today, but then suddenly you have a meeting at 10 a.m., which is exactly the time when the match begins. 아, 진짜 팀장님도 진짜 눈치가 약간 아 진짜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 같이 보시면 안 되나? 그런 미팅은 아닌 거죠? 진짜 미팅인 거죠? 체육부장님. 호다다 끝내고 그래도 한 2시간 하니까. 네. 아마 뭐 직장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찔끔찔끔 보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소리 지르면 뭐야? 왜? 뭐야? 골랐어? 이러면서 다 같이 이제 TV 켜시고 그때부터 다 같이 보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Okay, Morning Groovers, once again, today's topic is what was a life changer? Because you started something, you know, without thinking too much and became a habit all of a sudden and became a life changer. 별거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싶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우리 토토 모닝그룹밖에서 자기 전에 책 읽고 도서관 가는 친구 따라서 책 빌리고 하던 게 습관이 돼서 진로를 그쪽으로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국어 교사가 되어서 여전히 책을 나름대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So reading books before going to bed and borrowing books while following a friend to go to the library became a habit which led me to choose a career path in that direction. Now I've become a Korean language teacher and I am still living life that keeps books relatively close. 와, 근데 어떤 그 친구가 영향력이 좀 있었네요. 우리 토토 모닝 그루버님의 그런 커리어 빌딩에 있어서 뭐 책을 좋아하신 것도 있지만 또 친구 따라서 같이 책 빌리고 가시던 그런 게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예? 어디 노래방 가는 친구 말고 도서관 가는 친구 이제 잘 따라가셔가지고 또 결국에는 지금 교사까지 되시고 책도 좋아하시고 지금 오니까는 부모님 말이 다 맞다. 주변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아, 좋네요. 책을 가까이 하는 삶 아주 좋죠. 좋은 텍스트 보면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고 이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뭔가 한 하루 이틀 책을 안 읽으면은 뭐 그게 되게 괴롭대요. 예, 그래서 아, 나 오늘도 책 못 읽었어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토토 모닝 그룹어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Moving on to 사뚜기 모닝 그룹어스 메시지. 제 꾸준한 습관은 SNS 올리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우연히 시작한 블로그 하루하루 포스팅하다 보니 리뷰 문의가 많이 받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일 방문자 만 명이 넘는 파워 블로거가 되어 있었답니다. 요즘은 블로그 접고 유튜브를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사뚜기의 최대 장점, 습관이죠. My consistent habit is posting on social media. I happened to start a blog by chance 15 years ago and I posted day by day and received a lot of review requests. Before I knew it, it became a power blog and with over 10,000 daily visitors. These days, I have closed my blog and I'm doing YouTube on a small scale. Consistency without giving up is my strongest strength. 진짜 우리 모닝그룹업 멋지신 분들 너무 많으시다. 다들 꾸준히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 질문을 설정을 할 때 아, 뭐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But I did no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At all, because all of you are doing an amazing job with this consistency. Yeah, SNS라는 게 그렇죠. 사실 각 잡고 시작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난 반드시 성공한 유튜버가 돼서 나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무심코 딱 시작했고 어, 반응이 좀 좋네? 좀 더 올려볼까? 약간 이런 분들이 성공하시더라고요. And also, I've been noticing that some of our subscribers to the channel of TBS EFM's Morning Groove, I actually took a little glance and a lot of you, quite a lot of you are YouTubers. 제가 어떤 분들이 저를 이제 구독하시는지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뭔가를 다 채널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모닝그룹어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So you guys are definitely my inspiration.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뭘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싶은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사소한 것도 다 좋습니다. So let me know about those small habits that ended up changing your life,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Let's have a listen to this tune by Culture Club, Karma Chameleon.

Now for our MG Q&A topic, semi-morning groovers sent in an answer. 안녕하세요. 중1, 초4, 아들 둘 맘입니다. 아들이 어릴 적 취미로 시작한 에어로빅을 좋아해서 작년에 체육 지도자를 따고 지금은 에어로빅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전공한 영어 강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My son loved aerobics, which he started as a hobby when he was young, and I got a community sports instructor license last year and am now working as an aerobics instructor. I'm also an English instructor who majored in English. 이걸 전공을 또 일단 살리셨고, 그 다음에 취미를 살리셔가지고 강사 자격증을 따셔서 강사로도 일하시고 계시고, 투잡이신 거네요, 그러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시다. 사진만 봐도 얼마나 에너제틱한 강사님이신지 제가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세를 딱 취하시고 거울을

그럼 저는 하루에 도대체 몇 칼로리를 태운 건가? 한 6개월 정도 강사 생활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미 모닝 그룹어도 즐기시는 만큼 좀 꾸준히 하셔서 좋은 에너지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ragon Duck Morning Groover. 저는 중등 영어 교사 1급, 중등 진로 진학 상담 교사 1급, 중등 전문 상담 교사 1급, 현재는 중학교 진로 교사입니다. Oh wow, look at all the certificates that you have received. 그리고 다 1급이시네요. 언제 다 이런 걸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만 따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막 3개씩이나 따시고. So I guess you're influencing a lot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또 좋은 진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드래곤 덕 모닝 그루버. 생각보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중에서 교사, 그 다음에 지도자, 상담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상담해 주실 분. 그런 자격증 있으신 분 계신가요? 썸머 인생 지도자. 너무 멋지십니다.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is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사소하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인생이 바뀐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I still want to find out about those habits that you have that ended up becoming a life changer,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stay tuned. Don't go anywhere. We're gonna now listen to Celine Dion, The Power of Lov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and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PD, and I'm so glad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to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we are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매주 월, 수, 금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So that is us, Morning Groove, TBS EFM. We are live in the studio, 그래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 also, if you want to watch us live or listen to us live, you can always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Usually we have VOR radio there, but I think they are still working on it at this moment. 보는 라디오가 지금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될 것 같다고 박원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She's been struggling outside for the whole hour. 밖에서 한 시간 동안 밖에서 오, 됩니다! 역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원혜 팀장님. 밖에서 저쪽 컴퓨터에 막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막 이거 왜 안 돼 이러시면서 엄청 막 그러셨거든요. 우리 감독님이랑 밖에서. 예, 드디어 한 시간 만에 가동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기적인 거예요. 22개월 동안 월급을 아무도 받고 계시지 않는 이 TBS에서 이거 보이는 라디오 가동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알 것 같고요. 직원들이 잘 안 계셔가지고 이게 되게 심플하지 않나 싶어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막 여기저기 연락도 드려야 되고 막 잘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yes, so if you want to watch us on VOR Radio, come on our YouTube live stream, which is TBS EFM.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see your messages. 우리 조국 모닝그룹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불같은 승리를 위해 모그 가족분들의 불금을 위해 불같은 노래 박명수의 파이어 신청합니다. 오늘 그 승리에 대한 다짐이 정말 여기까지 막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 퇴근 잘하셨죠? 이제 경기 보시는 건가요? So, are you excited about today's match? Vamos Korea! 이게 이제 Let's Go Korea인데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이제 뭐 외국인들 보면은 Vamos Korea 한번 외쳐주세요. 예, 우리 멕시코전인 만큼 네 Vamos Korea 외쳐줘야 됩니다. 9429 Morning Groover texted. 2002년에 토론토에서 어학연수 중이었어요. 당시 한국 경기들이 캐나다 시간으로 새벽이어서 이태리전 이겼을 때 다들 광분해서 길에서 막 클락션 울리고 경찰들 출동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아이스하키밖에 모르던 캐나디아 사람들, 캐나디아인들 우리 때문에 깜놀하셨지요. 2002년 떠올리면서 앤 마리의 2002 신청합니다. I was studying abroad for a language program in Toronto back in 2002 and at that time the Korean matches were airing in dawn in Canada time. And when Korea beat Italy, everybody went wild, honking horns in the streets, police being dispatched and it even made front page news.
2: 얼마나 그 광분을 하셨는지 여기까지 막 느껴지는데 진짜 놀라셨겠다. 캐나다 사람들 Oh my god, what's going on? What are those crazy people?

doing outside. Oh my gosh, it's dawn. 이러면서 새벽부터 무슨 난리들이야 이랬는데 우리의 그 느낌을 뭐 아시나요? 에? 4강 진출한 우리의 그 기분을 아시나요? 조금이라도 아시면 이해하실 텐데. You Canadians, we got way too excited back then, okay? 2002년에 저도 해외에 있었거든요.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이때도 시차가 그렇게 났었나?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밤 저녁에 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스크린으로 막 봤던 기억은 있어요. 저 그때 초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봤는데 저는 원래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원래 4강 정도는 이제 가뿐히 가는 나라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때 축구를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때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한 해였더라고요.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개최했을 때. I think people have pride, you know, having to live that era, you know, in 2002. They'll be like, you were born in 2002? Oh my god, so you're a World Cup baby? You missed the whole game. 막 이러면서, 2002년생이야? 2002년 월드컵을 못 봤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요즘에 충격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It's a bummer that Anne Marie doesn't contain any of those in her lyrics. 2002년을 추억하는 노래인데, 어떻게 월드컵을 안 넣으셨어요, 앤 마리 씨. Anyways,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9429. 오늘도 승리를 염원하면서, This is Anne Marie 2002.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everyone. This is nice, soothing Queen 노래방 that you're listening to at this moment. 차분한 분위기의 Queen 노래방으로 오늘도 활짝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좀 기유가 많은 크리스티나 아길라 언니의 Beautiful. 세상은 참 아름다워. It's hard to breathe. 숨 쉬기 어려워. And now and then I get insecure.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활짝 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께서 또 이렇게 라이브 공연으로 2002년 월드컵도 추억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멕시코전 응원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우린 모두 아름답습니다.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0: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Today. 좋아요.
1: 좋아요.
0: 우리 영희치님 마이크 들고 이제 노래방 들어오셨어요. 노래방 시작. 마이크 탬버린 들고 오셨네요. 좋아요. 탬버린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일단 가져와 보세요. 두들겨 드릴게요. Now featuring TMI Quiz. 여기서 또 등장하는 TMI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While you're listening to this coin 노래방 and my soothing voice vocal, take a listen to this TMI Quiz and take a guess. 자,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퀴즈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저는요, 아시다시피 매우 외향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땡땡땡입니다. 의외로 뭘까요? So I'm a very outgoing person,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So what am I? Take a good guess. 한번 맞춰보세요. 밖에서 우리 감독님 그리고 박은희 팀장님 한번 맞춰보세요. 오, 썸머한테 의외로 저런 모습이 있다고?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a comment if you're watching my beautiful face and 티봉이 unbeatable radio. 또 저의 beautiful한 beautiful 티봉이 보고 계신다면 네,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네가 어디가거든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다워. 우리 선생님, 썸머 누나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하니까 더 웃겨요. 왜 차분한 분위기를 제가 하면 웃긴 거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여러분들 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차분하게 시작한 거니까 너무 웃지 말아주세요. Don't laugh too much. I'm trying to be serious as much as I can.

sounds like Christina Aguilera and Shakira are pretty similar, right? 샤키라 언니,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 다 제가 좋아하는 보컬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요. 자, TMI 퀴즈 노래가 네 곡 나가기 전에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롤러코스터가 쭉 무서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의외로 네모다. 메모에 들어가는 말 알려주세요. Summer is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summer is 땡땡땡. So what is that 땡땡땡? 알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Next song, of course. 연세대 명문학교 나온 연세 언니, 비욘세. If I were a boy,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자라면 너한테 이렇게 안 해. 이런 노래예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비욘세, If I were a boy. Let's go.

여러분들, 내가 여자라면, 내가 남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내가 남자라면 너처럼 안 해. 내가 남자라면 더 막 나갈 거야. 내가 남자라면 난 이해할 거야. 내가 남자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Why won't you understand me? 자, 정답들이 듣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반장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노래를 잘한다. 됐어요, 우리 반장님. 제가 노래하는 거 한두 번 들어보세요. 우리 케이스 모닝 그루버. 와, 썸머 PD 또 노래합니까? 회사 도착해서 못 듣는 현실이라. 아, 공교롭게도 노래하는 타이밍에 회사 도착하셨구나. 듣기 싫으셨구나. 괜찮아요. 일하러 가셔야죠, 또. 일하러 가실 분은 가시고요. Go ahead and go off and work if you have to work. And if you don't have to work at this moment, just come around and enjoy this 노래방 time. 아, 우리 깽님께서 노래 자주 불러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좋아요. 저는 뭐 틀지 않거든요. 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신나죠. Alright, so regarding that quiz, TMI quiz, Ben Sproul responded, "Someone은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소심하다." Oh, so you think that I'm timid? Oh, 완전 이거는 진짜 100% 땡입니다. 전혀 소심하지 않아요. I'm not timid at all. 전 A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혈액형을 못 맞춰요. Ah, for those little kids who are listening, so this blood type used to be the old MBTI. 어른들의 예전 MBTI였어요. 네. 그래서 A형은 보통 소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영 H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겁이 많다. 아, 근데 이것도 맞는데. So this is correct. I'm afraid of so many things. But this is not the answer that I've been having in my head. 제 머릿속에 있는 답은 아니라서 땡 처리할게요. 좀 겁이 많긴 해요. 저 귀신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고요. 또 이렇게 막 그것이 알고 싶다도 혼자 집에서 못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Yeah, I don't like scary stuff. It just frightens me a lot. 그리고 남자도 무서워요. So if

0: 팬님한테 미안하다. 우리 GOD 팬님께서 갑자기 메시지 이렇게 분리할 때 5532 Morning Groover responded. 써머 PD님 굿모닝. 의외로 낯을 가린다 라고 해주셨는데 박은진님 제가 좀 낯을 가리는 편인가요 그래도? 아 눈 동그랗게 드시고 아니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좀 들이대는 편이기는 해요. Yeah. I just get along with almost any people that I meet. So no that is not the answer.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거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시니까 되게 죄송한데? 서비님께서 차분하시구나. 그러시구나. 아,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자꾸 크리스티나 얘기하셔가지고. 차분하지 않아요. 제 눈빛부터 차분하지 않고요. I'm not such a calm person. I'm very clumsy. 굉장히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So I've been going through the video clips that I've been uploading on YouTube and someone said that 아, 선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허당기 있으신데 외모가 좀 반전이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과연 목소리만 허당일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just keep it up. 좀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박수, 박수, 손 들으시고 마리아 듣고 계십니다. This is Kim Ajung's version. 김아중 언니의 또 미녀는 괴로워, 선머는 괴로워. 마리아
1: 시작해 뜨겁게
0: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내향적이지만 의외로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한다. So although summers are extrovert, 밖에서 매우 웃으시지 이거 소개할 때. Someone은, so summer is extrovert, but when it comes to talking to someone that she's into, she can't really talk. 저는 의외로 말을 더 많이 해요. 막 긴장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예요. 막 어머 오빠 이거 뭐야? 어머 어머 거울에 지금 내가 보이네? 막 이러면서 말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So when I get anxious or nervous, I talk extremely much than usual.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많고 제가 오버를 한다 이러면 제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That is the reason why.

0: like this, Morning Viewers, because I love you guys. That's why I'm acting, you know, I'm kind of like overreacting all the time.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거 퀴즈 잘 못 맞추시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재밌는 답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 정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데?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저는 매우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I'm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It's related to a location, Morning Viewers.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을 we have the answer.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정답입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 집순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I'm a homebody morning groover. I'm an extrovert. I like to go out. I like to meet friends. But I'm a homebody. I have nowhere else to go. 요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집에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집에 있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딱히 약속이 없으면 먼저 잘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더라고요. So that is why I'm a homebody these days. 저는 주말 빼고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So I barely go out unless it's the weekend. 주말에도 뭐 잠깐 나가는 정도? 그래서 되게 집순이입니다. 체육부장님. 나보다 더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조용해집니다가 답입니다. So you become quiet once you meet someone who's more extrovert than you are. 아, 이건 아니에요. 제가 배틀하는 형식으로 더 시끄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조용해지지는 않아요. 질 수 없는 썸머예요. And yes, I'm a homebody. Ah, Morning Groovers, we have now moved on to SG Wannabe. Simon Garfunkel이 되고 싶은 SG Wannabe. 진짜 그래서 이름 지은 거래요. 이렇게 질러줘야 돼요. 이거 라이브 무대 보면은 저보다 더 오버해서 부르시니까 제가 너무 오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1: 가슴 속에 사는 사람.
0: 우리 G.O.D. 팬님께서도 집순이라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Is there anyone who's like me? Who's an extrovert but who ends up being a homebody? 막상 나가면 진짜 잘 놀기는 하거든요. So once I get out of home, like I can just hang out and do so many things. But then like if I have to stay home, I would just stay home.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면 집에도 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안 나가면 막 가시가 막 이쪽에도 나고 어깨도 나고 등에도 나고 막 완전 가시 고슴도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의외로 집에도 잘 있고 이렇게 점점 내향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 guess this is like the route for me to become an introvert in the end. Ultimately, who knows?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Everybody changes, right? So that is me. 안녕 내 사랑해요. 울먹이면서 불러주세요.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콧구멍 커지는 소리 들리시죠? 날 위해 잠깐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어, 이거 그렉 버전인데. 안녕 내 사랑해요. 지금 여러분 이건 울먹이면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You gotta cry when you sing this song. 감미롭게 울면서 눈을 감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Don't open your eyes when you're singing this. 어디 감히 눈을 뜹니까? 이 노래 부를 때 눈을 감고 손을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주시고 근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초반에 와 이 부분이에요. 이거 하고 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So if you're feeling down, if you're feeling stressed out, just turn on this song and just be like 와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번만 우리 모닝 그루버들 기분 진짜 좋아지거든요. Alright, 내 사람 SG 워너비 제 중학교 때 완전 바이벌이었거든요. 이 오빠들, 이 OPPA들 콘서트도 막 그때 가고 싶고 되게 그랬었는데 Anyways, that was the TMI for today, Morning Groovers. Who are homebodies? 진짜 집순이 계시나요? 우리 바구리티나님 집순이신데 전혀 외향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말아라. 약간 이런 모드이신 것 같아요. 뭐 지금 따봉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뭐 해리포터 망토 쓰고 다니시지 그러세요. 그거 있으면 제일 먼저 구입하실 것 같은. 근데 저도 그거는 구입하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그 이렇게 성향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모닝그루브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So this is like the beauty of morning groups because we are two different human beings producing this show.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밖에서는 기가 빨리시고 힘드시고 막 그러겠어요. 저는 또 이제 막 그런 팀장님이 너무 재밌고 아,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서브피디님 feels so good이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At least one person feels good about this. 우리 이영주님께서 저 보이는 라디오 보고 팠는데

설거지 하느라 못 봤네요. 와우, 아들과 함께 보는데요. 30분에 나가야 해서 아쉬워요. 라디오로 들을게요. 아침부터 텐션 높여주셔서 고맙습니다. So you wanted to watch me on Viable Radio and you finally got to watch me on Viable Radio, but you have to wash the dishes and you have to get out. So you're gonna only tune in through a radio. It's completely fine. At least you had that 10 seconds of glance. That is enough. 뭐 10초라도 보신 게 어디예요? 보는 라디오 어떻게 써 이렇게. 뭐 2시간 내내 시청하십니까? 틀어놓는 거죠. 그리고 가끔 제가 재밌는 거 하면 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And don't worry, everybody. I will upload the rewatch version, the rewind version of Morning Groove. 보이는 라디오 다시 올릴 거니까 다시 보기로 또 시청하실 수 있고 요즘에 뭐 구독자도 많아지고 아주 아주 행복해요.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이 올라가는 소리가 하나, 둘, 쓰리, 포 들리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열일 부탁드릴게요. 우리 굿 모닝그루버 소몰이 창법까지 완벽하게 흉내내시는 성대모사의 장인 써머피디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is is like a particular way of singing for SG Wannabes. A lot of people try to copy this, but not everybody does a good job, including myself. 소몰이 창법 하고 나면 기운이 빠져요, 막 기운이. 아, 힘들어, 저도. Okay. A final song to close out this Queen 노래방 segment. 쿵짜, 쿵짜. Craig David의 Insomnia. 아니죠. 우리 one and only The Legend 휘성의 Insomnia 듣고 계십니다. Do you have insomnia? Don't have insomnia? Have a good night's sleep. 여러분들 꿀잠 보장. 모닝그루브. 모닝그루브를 듣고 주무시면 에너지가 다 딸려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Sunset Morning Groover. 선배 누나 집에서 노래 연습 많이 하시나 보다. 실력이 더

부르는 거지. I sing at my home, but I don't consider that practice. 전 집에서 혼자 있을 아, 내가 왜 집순인지 알았네. Because nobody's watching me, so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집에서 별거 다 하거든요. 집에서 막 말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진짜 벌 보면서 갑자기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래요. TMI.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됐나 봅니다. I mean, it's just not me, right? 제가 봤을 때는 해피라이프님이나 뭐 체육부장님, 코코님 이런 분들 집에서 노래 좀 하실 것 같은데 춤도 추시고 Don't tell me that I do this myself alone. 여러분 저 혼자 이런다고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아, 제가 이렇게 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오픈했습니다. This is me opening up about myself every single time on Koi 노래방. 여러분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0: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Daejeon, Sejong, and the Chungcheong region are forecast to see 20 to 60 millimeters. The heaviest rain is expected in Gwangju and Jeonnam, where totals could reach 50 to 100 millimeters. Temperatures will remain above seasonal averages, with morning lows ranging from 18 to 23 degrees Celsius and daytime highs reaching 25 to 33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2 degrees Celsius in Seoul, 28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0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Jeonju, 27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26 degrees Celsius in Jeju.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7.3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All right, morning viewers. To go back to today's topic, what are those things that you are doing consistently that has changed your life?
1: 내가 그냥 무심하게 시작한 것들,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싶은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0: actually, I think you have an answer for this too, 박원희 팀장님, right? Because you started running for like a year. You've been doing that for about a year. And she went over to Busan for her vacation with the whole entire family. And did you know that she woke up at like 6 o'clock in the morning and she went for a run by the beach? And I know that she's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like never do that.
1: 근데 러닝을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가셨는데 가족분들이 딱 주무실 때 나오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러닝을 하셨대요. 나중에는 마라톤까지 나가시겠어요. 아, 그건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who knows, who knows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인생. 저는 솔직히 러닝 하신다길래 아, 한 아, 2주 정도 하시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 꾸준한 변화, 라이프 루틴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이런 사연 봤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0: For that, Sobby responded. 저녁에 꾸준하게 화상 영어를 20분씩 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큰 아들도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토커티브 하다 보니까 선생님보다 더 말을 제가 많이 하고 그래서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블라블라. 물론 그걸 깨달았을 때부터 듣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더 리스닝을 하기 위해서 모닝그루브까지 오게 됐어요. 라디오는 들어야 하잖아요. 서머피디님처럼 영어 정말 잘하고 싶어요. So looks like you've been making quite a big effort for English skills, for improving your English skills. You've been studying English for like 20 minutes with the instructor via those video calls and with your son too.
1: 꾸준한 거를 못 이기기도 하고요. 우리 서비님은 진짜 영어가 빨리 느실 것 같은 게
0: I guess you're not afraid of making mistakes when it comes to speaking a language.
1: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틀리던 말던 나도 몰라 이러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해야 그래야 늘거든요.
0: I think, you know, the biggest barriers that we have, that we face is that we're way too afraid of making mistakes.
1: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영어 문법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S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걸 생각하는 와중에 이미 내가 말할 찬스는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0: So, Sobby, I believe that you're doing a great job.
1: 근데 뭐 선생님이 난감해하실 정도로 말을 많이 하시나요? 또 이제 뭐 이제 컨버세이션이니까 일방적인 스피치가 아니니까 이게 핑퐁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더 도움이 되긴 하겠어요. 우리 Sobby Morning Groover,
0: keep up the good work. And Morning Groovy said groovy. I like that. Morning Groovy. 닉네임이 Morning Groovy이시구나. Hope you have a groovy morning, Morning Groovy.
1: 우리 닥터 페이퍼님 오셨어요. 축구 경기 날 광화문에서 교육 그리고 시험이라니 광화문 앞인데 모두 빨간 티 입으시고 모이고 계시네요 라고
0: Oh my gosh, looks like you have a big day. You have to take some medication and also you have to take an exam in Gwanghwamun Square where everybody's wearing those red t-shirts cheering for the South Korean 태극 warriors.
1: 어떻게 시간도 딱 겹치는 거예요? 끝나고 갑자기 이제 일어나가셔가지고 막 대한민국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육이신가? 아, 내가 다 안타깝다. 진짜 만약에 골이라도 막 진짜 한네번 넣고 막 이러면 진짜 난리 나겠는데요. 오늘 태극전사들 응원 드리면서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now. 와, 진짜 이 TBS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개월 동안 직원분들 단한 분도 월급을 못 받고 일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런 방송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노래들 이렇게 다 심어져 있고 이 자료실에 아마 사람이 안 계실 거예요. 이거 다 PD님들께서 일부러 심으시는 거거든요. 요즘 정말 핫하죠. 코르티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So these are like the hottest idol groups these days. 코르티스의 Red Red 듣고 올게요.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Red Red by Curtis was Cosmic by Red Velvet. 듣고 오셨습니다. And for our MG Q&A, we have another answer from Kim's Fan Morning Groover. 12년간 해외 사업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해외 출장도 가고 해외 거래선 초청 방한 행사 등도 진행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자격증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이제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이렇게 또 따셨네요. Based on the experience I gained over 12 years of working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sector, including going on overseas business trips and hosting events for invited foreign clients, I have obtained the relevant certifications. Looks like you have been doing an amazing job. 이게 자격증 따는 게 한 번 딸 때마다 뭔가 도장 깨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뭔가 하나 따니까 자신감도 생겨서 다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Keep up the great work. 오늘 덕분에 우리 모닝그룹버들 얼마나 또 멋지신지 제가 또 새삼 알게 됐잖아요. 모닝그룹을 듣는 분들은 다 멋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So you guys are amazing in your own way. You are beautiful no matter what they say. 여러분들은 각자 너무 아름답고 도전하는 그런 멋진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So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all of that, Morning Groovers. 금요일이지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둘씩 도전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잘 즐기시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제가 가끔 쇼츠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기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스트리밍 들어가셔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쭉 보실 수 있어요. So you can re-watch all the shows, all the programs that I've uploaded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next Monday's live edition. 다음 주 월요일도 생방송으로 만나 뵙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to cheer for the Taeguk Warriors. 승리의 함성 by Big Bang and Transfiction featuring 김연아. 오늘 화이팅! 태극전사 화이팅입니다.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of Fever. 아마도 현재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 또는 아주 1011, 1013의 코어 청취자님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f you're listening to us right now, it's either you have to be driving at this hour, have to go somewhere, and or you could be one of our very loyal core listeners. Whatever the case is, welcome to the show and thanks for listening.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첫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첫 게임을 체크와의 경기를 승리하고 나니까 그것도 역전승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긴 합니다. Last week, if you tuned in last Friday, I mentioned that the excitement around the World Cup doesn't seem quite as intense as it used to be. But after the opening victory by the Korean team, the atmosphere definitely feels different now, I think. You can definitely feel the momentum of cheering, building. 그래서 지난번 경기에 대한 그 예측 스코어를 저희 큐티님들께서 다 보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중 우리 큐티님들 중에서 축구 매니아이신 뽀글님께서 2-1로 대한민국이 승리한다라는 아주 정확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Last week, during the broadcast, a lot of our cutie-nims sent in their score predictions for the Korea's game against the Czech Republic. And one of our resident guru, football guru, Bogulim, nailed it with an exact score of 2-1 prediction for Korea's win.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예측 스코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do it again today. Send us your predicted score for tonight's match. 아마도 지금 보내주셔야죠. 스코어가 나기 전에 보내주셔야지 유효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I have a couple of big screen inside the studio, thanks to 이정규 팀장님, engineer, so that I could actually catch a glimpses of game while doing this broadcast.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축구 경기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정신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축구 경기가 아니라 이 월드컵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그래서 my attention span is as short as it could be. 그래서 I will try to focus on the broadcast. 방송에만 그냥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again, send us your predicted score for tonight's today's game. I guess tonight for the local time, right? So no special topic today, just no big questions to ask today. We'll just go with the flow, watching the game together and, see where the conversation takes us.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Fall Out Boy featuring RM of BTS, Champion.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4: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3: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5: Fall Out Boy Champion featuring Rap Monster RM of BTS 듣고 왔습니다. So a game is underway. Korea versus Mexico. About 13 minutes into the game. It's 0-0. No score just yet. So I'll be broadcasting live scores in case you're not really watching the game. 혹시 라디오만 듣고 계시고 게임을 안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our Kitty님s are, you know, obviously watching the game with us. Cool피스님 seems like a big football fan. 아주 축구 팬이신 것 같은데요. Cool피스님 says 끈끈이 수비. Tenacious defense and shooting으로 기선제압. 오형식 잘한다, 잘생겼다. So 오형식 is I guess a Korea player, right? And

blinded by the sun, everlast였습니다. So our QT님s are actually tuning in while watching game. Yeah, thanks for that. 산드산드라님께서는 큐모닝 유튜브에서 저는 냉철하게 무승부. So predict score for 산드산드라님 is a draw. 냉철한 판단이라고 했는데 냉철하다는 건 이제 not to overestimate the Korean team. Is that what you're saying? 너무 이제 대한민국 팀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So 적어놓을게요. 산들산들아님 무승부 a draw. And 유리님도 유튜브에서 good morning이요. 축구 보고 있어요. 이렇게 튜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하고 그냥 그 반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네요. I think I just saw a super save by the goalkeeper of Korea. 굉장한 세이브를 하나 한 것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정신 사납네요. 진짜 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some more predict score.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는 마음속은 1대 0 외쳐봅니다. Means a Korea win, right? 그냥 1대 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Who is 1? I'm assuming Korea win 1-0. 좋습니다. 제니님께서는 전반 분위기 좋네요. 손흥민 보랏빛 유니폼 이쁩니다. Yes, the purple, you know, purplish uniform. I've never seen that uniform by the Korean national team. Looks very unique. 다들 멕시코 전력이 강하다지만 그래도 2-1 예측. 또는 바램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2-1 by Jenny님. A lot of people say not a prediction but the hopeful thinking. Whether it be hopeful thinking or prediction, same thing I think.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 그라운드 위에서 붉은 악마의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크리드의 하이어 신청합니다. For our national team, showing the fighting spirit of the Red Devils on the pitch, I'd like to request this song, Creed's Higher. 좋습니다. 크리드의 곡 듣고 또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Creed Higher.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강수지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Great idea for a song. 1232님 감사드립니다. Hopefully we'll have a parade of purple rain. Purple Rain 또 신청해 주신 뽀글님 계신데요. Purple Rain은 이따가 좀 상황 봐서 I guess the players are wearing sort of a pink spike, right? Along with the purple uniform. I would have to say that is not the greatest combination of colors, right? But looks great. 뭔가 제 자신도 참. 쿨피스님, EQ님 이발하셨네요. 참하십니다. 참하다라는 말씀, 좋은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I got a haircut yesterday. Does it look good? Thank you. 오초옹님께서도 맞다. 이의룡 선수 아들이 경기를 뛰고 있다는. Son of 이의룡 is also in with the national team playing today. 이태석 선수라고 합니다. Did know that. Wow.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이의룡 선수가 이제 현역으로 뛰었었잖아요. That was like a 24 years ago. Now 24 years later, the son of 와 이의룡 is in the national. Wow, that is coming in full circle for sure. 지단 선수의 아들도 국대 골키퍼, 알제리 국대 골키퍼라고. 와, 지네딘 지단. Son also is the goalkeeper for the team Algeria. 그렇군요. 그 다음 세대가 활동을 할 그런 시기이군요. 신기합니다. 6439님께서도 원희님 메시지 주셨는데 I am listening to your broadcast as usual, EQPD님. 보통 때처럼 저희 방송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기가 있는데도 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거는 진짜 That means you are really a core listener of our broadcast. I really appreciate that. 이런 경기를 보시면서도 또 이렇게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요. 원희님 함께 들어볼까요? Olivia Dean입니다. This is Man I Need.

the extra time is about a minute and 30 remaining. 그렇습니다. 헤일리 님께서 아직 영영이군요. 어서 집에 가서 볼게요. Right. You know, surprisingly, not everyone is watching the game. So that's why it is important that I keep updating the score. 0-0입니다, 아직까지. 제니 님께서는 22번 설영우 선수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요. So number 22, 설영우 is a good looking. So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1232 님께서도 loyal core 청취자 맞습니다. 끄덕끄덕. Yes, I am a loyal core listener of 101.2, 101.3. Yes, especially if you're listening now. 근데 it feels like more people are listening.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듣고 계신다는 이 느낌, 보통 때보다 더 참여율이 높다는 이 느낌은 뭘까요? Why do I feel like there's more participation than, you know, the normal time? Than usual, that is. 쿨피스님께서는 귀는 1012, 눈은 이렇게 점점점, 눈은 이 경기에라는 말씀이시겠죠. 좋습니다. That's good enough. Good for me. 함께 해주시면 저는 외롭지 않게 또 이렇게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무한궤도입니다. 그대에게.

팀장님이 nodding his head, yes.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되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So, yes, fighting to Korea team. 참, 와. 후반전에 뭔가 이제 좀 골을 넣어야 될 텐데 말이죠. So,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전반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전반전이 끝났다고? 라는. So I guess I'm really doing my job and really busy hosting this show.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전도 끝났으니까 저희도 이제 전반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에 돌아올게요. This is AC/DC Highway to Hell.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D.
4: Drop it.
3: B. S.
4: Come on, yo!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inen Radio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you can come join us there. 또 실시간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us. And watch the game with us together. 월드컵도 함께 보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open. Our text message center is open at the sharp 1013. It will cost you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So we are in the middle of a halftime break. Korea versus Mexico. Nothing to nothing, you know. 굉장히 타이트한 게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lthough I'm not really watching the game intently. I can kind of see from the reactions from our Kyotinim. It is an interesting and very exciting game. And looks like Korea team is doing really good. 굉장히 한국 대한민국 팀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월등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They're playing a superior game. 그렇죠, 좋습니다. 후반전에는 뭔가 이렇게 또 골도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니님께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53% 더 높네요. So the occupation rate, I don't know how to say that, is 53%, which is, you know, obviously higher than that of Mexico.
1: 오늘 0701님께서도 오늘 수영장에 축구 응원한다고 수영복 레드 입은 분 여럿 계셨어요. 물론 수업 중간에 경기 보러 모두 퇴소하셨습니다.
0: So today at the swimming pool, quite a few people showed up in red swimsuit to cheer on for the Korean team. Of course, as soon as the match started, they all climbed out of the water and disappeared to watch the game, I guess. I guess priorities, right?
1: 좀 황당하셨겠다. 혹시 이제 수영 레슨 중이셨으면은 선생님께서, 강사분께서 좀 황당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But I guess that they were just freely swimming.
1: 자유수영 중이셨겠죠, 물론. 베스키님께서는 다 함께 축구를 보고 있어서 1012 청취가 좀 힘든 단점이 있다고.
0: Okay, I guess you might be at the office watching the game together with coworkers, so which makes it difficult to listen to 1012.
1: 하지만 이렇게 또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으니까 that's good enough, I think. 우리 기쁨이 더하지만 왠지 EQPD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0: I feel sorry for EQPD. Although we are having so much fun.
1: 괜찮습니다. 굴피스님도 진행과 문자 읽어주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이큐님, 파이팅.
0: EQ must be busy reading text messages and hosting the show and watching the game also. Looks like second half is about to be underway and now just got started.
1: 멕시코 팀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님께서는 후반전 시작 전 스피디하게 짬 내서 집안일 하셨다고. 1202님
0: tried to squeeze in some housework during the halftime break. That's great. Back to watching the game.
1: 다시 한번 같이 경기 보면 되겠네요. 그죠? 또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I guess for today's baton touch, we'll take a break. I guess baton touch할 이런 여력과 어떤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신청곡 계속 보내주시면은 어울리는 곡 함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드로 낙타님께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Day6의 곡입니다. Welcome to the show.

Purple Rain, Prince였습니다. So as we are watching Korea's second game against Mexico, it is Mexico 1, Korea nothing. 1대 0으로 아직 노래 듣기 전 스코어 그대로인데요. Hopefully our you know, energy will, you know, be related to Korean team members and, you know, score goal. So Purple Rain 들려드렸는데 이제 Purple 유니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5750님께서 Deep Purple도 가나요? 라고 이렇게 묘하게 바통터치 느낌이라고. 그렇죠. Friday는 또 이제 바통터치 해줘야죠. And our 그 이 Purple 응원도 계속 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팀 선수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통터치 묘하게 느낌 한번 가볼까요? Deep Purple입니다. Highway Star.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Welcome back to 102-103. I'm your PD, DJ EQ. So last 30 minutes of the show, and we are broadcasting live the scores of Mexico versus Korea, Korea versus Mexico World Cup game, second game of this World Cup. And we are about 70 minutes into the game, about, I guess, official time-wise, about 20 minutes left in the game. But with extra time, probably around 25 minutes remaining in the game,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같이 또 경기도 거의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So hopefully Korea team will, you know, gain some energy from all this cheering from the fans in Korea. 우리의 마음이 전달돼서 또 이 한국 팀이 힘을 내서 또 골도 넣어주기를 바라봅니다. 3056님께서도 하이웨이 스타 덕에 한 골 넣지 않을까요? 제발. So that's what I mean. Yeah, we are playing Purple Rain, 이 보랏빛 골, 그 다음에 하이웨이 스타, Deep Purple, 이런 저희의 열망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참 항상 스트레스도 같이 오죠. You know, I'm a big sports fan. You know, I'm a big baseball, basketball, and football fan. Not the soccer football, but the NFL, the American football, you know, fan, right? 근데 저도 참 경기를 보면서 내가 왜 이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You know, I kind of you know, think to myself, why am I so stressed? The result of the game is not that important. 이 경기에 이 결과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좀 스포츠를 되게 안 보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안 보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is like life, right? You get through difficult time, and you know, sometimes you come out winning, and sometimes you come out losing. We have to accept, you know, no matter what, right? 그런 면에서 참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곡이죠. Stronger, What Doesn't Kill You.

couple of tracks, A Journey, Don't Stop Believing, and David Guetta, Titanium이었습니다. Wow, what a game. Wow. It is, the score is still Mexico 1, Korea nothing, but there's some really near goals by the Korean team. 정말 완전, 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저는 이 화면이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멀리서 봤을 때는 아 들어갔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골이 있었는데 apparently it was not a goal. It was a near goal. So score stands 1-0으로 아직 가고 있는데 about 89 minutes into the game. So I guess with the extra time, probably about 5 more minutes, right? Until the game ends, right? 끝까지 한국 팀 hope they give everything that they have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클로징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iley Cyrus at The Climb.

先送上一首 Rise 的 Fly Up， 祝大家这一学期的最后一站都能平稳落地。Let me hear ya.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7: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6: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天涯放映厅。

0: That was Kylie Minogue, I Should Be So Luck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program. This is Morning Groove you're tuning into on TBS EFM. Are you guys lucky? 여러분들은 운이 좀 좋으신 편인가요? 이 운이라는 게 사실 가만히 앉으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 어떤 그런 소소하고 작은 행동에 그 낚싯대를 부지런히 던지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마치 약간 선물같이 찾아오는 게 운인 것 같은데 I absolutely love this idea because it takes the pressure off of having to be perfect right from the start. I mean, who are perfect from the start, right? We often hesitate to try new things because we are afraid of failing. But in this fishing mindset, every little habit we try is just another line in the water. So you've got nothing to lose by trying perhaps 10 small things and seeing which one's sick. So drop a line today, even a tiny one, and you never know which one is going to bite. 뭐 낚시를 안 해봤지만 사실 낚싯대를 여러 번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언젠가는 하나씩은 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도전도 하고 싶은 거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이 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게 결국에는 운을 불러오는 습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Let me know if you guys agree to this opening. Morning Groovers, thank you for tuning in. This is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오늘도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You can tune in by catching us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you can tune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working on viewable radio at this moment, I guess. 보이는 라디오 오늘 가동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저희가 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let you know about that. 생방송인인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프로그램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어떻게 하냐고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r even our open chat room, which is the K-Talk app. K-톡 어플 가셔가지고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Alright, let's see who are tuned in this morning. 우리 영H님 굿모닝 1등으로 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오늘 아침은 핵감자 먹으려고 찌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우, 맛있겠다 핵감자. 저 감자는 모든 종류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I just love any kind of potatoes. Fried potatoes, mashed potatoes, boiled potatoes. 감자는 어떻게 요리해도 참 맛있어요. 포슬포슬한 것도 맛있고 좀 이렇게 딱딱한 것도 맛있고 감자는 너무 맛있지 않나요? 감자 맛있게 드시고 기운 넘치는 아침 시작하시고요. Bensboro, hello, hello. Happy Friday, everyone. 맞아요, Happy Friday. Water Tank님,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후 필승 코리아입니다. 맞습니다. We have a big World Cup match coming up in just a few hours, everyone. Are you guys all excited about that?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시여가지고 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좀 이동하시면서 찔끔찔끔 보실 수도 있고 다 같이 보실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그냥 혼자서 막 조용히 막 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그런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Sunset Morning Groover, you're here, you're early. How nice. 손만 누나랑 티봉이 까꿍. 누가 출첵했나 예리하게 보실 거죠? 그럼요. 항상 예리하게 보고 있죠. 오늘 우리 태극전사들 월드컵 2차전도 승리하길 응원하면서 인사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Also, giving their best for today's World Cup match. South Korea vs. Mexico. Go South Korea. 정말 제가 지난번에 체코 경기를 봤을 때 좀 대충대충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중간부터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전 약간 제가 좀 대충 봐야 이기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대충대충 볼 예정입니다. I won't be too immersed because I'm afraid that we'll lose, so I'll just try to watch it from here and there and just see what happens.
1: 상미님도 오셨네요. 굿모닝.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저한테 인사 건네주시면 제가

또한분한분한분 이렇게 인사해 드릴 거예요. All right, we're gonna get to MG Q&A in a minute after a short word from our sponsor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Of course,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right away.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별거 아니지만 좀 꾸준히 하다 보니 인생이 바뀐 습관이 있나요? 인생이 바뀐 거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나한테 그런 어떤 대단한 변화를 가져온 그런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o is there a small habit that ended up changing your life just by sticking with it? What are those?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꾸준히 피부 관리를 했더니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화장품 모델이 되었어요. 이런 스토리 있는 분 계실까요? Or maybe it could be like, oh, I was just so into cleaning that I became a cleaning YouTuber. 뭐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청소하는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글쎄 청소 유튜버가 돼버렸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What are those?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무심코 시작하고 좀 꾸준히 해보니까 바뀐 습관. Maybe it could be something like, oh, I started dancing in my early 20s and I got so into it that I became an expert and I've become an instructor. 뭐 이런 거. 뭐 제 얘기인가요? 이제 은퇴한 지 오래돼가지고. I guess thinking about this answer, I would have to say that that would be learning Spanish. I started learning Spanish and studying Spanish when I was in college, and I really enjoyed the process. You know, learning the whole language was really fun. I loved the music in Spanish. I loved their culture and everything. So that led me to go over to Barcelona in Spain and stay there for about a year to study Spanish more in depth. And then I came back and I really wanted to get a job in Spanish-speaking countries. So that took me to Peru somehow, and then that took me to Panama, and it opened up so many big opportunities for me. 그래서 스페인어 한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진짜 좀 빠져가지고 제가 재밌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페루에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파나마에서 취직을 하게 된다든지, 막 이런 기회까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인생의 큰 변화죠. 제가 뭔가 그런 스페인어 하는 국가에서 살아보고 싶은 경험이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it just took me there. So I kind of find that amazing. And I didn't study Spanish with all of these thoughts. I just did it for fun. 저는 막 아 이렇게 이렇게 꼭 해야지 라고 이제 스페인어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시작했거든요. But yeah, it was a whole life changer. So I want to hear your stories, Morning Groovers. 혹시라도 내가 좀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 인생에 어떤 바뀐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tuning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답변 기다리면서 we're gonna have a listen to Michael Jackson, The Way You Make Me Feel.

will remain above seasonal averages, with morning lows ranging from 18 to 23 degrees Celsius and daytime highs reaching 25 to 33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2 degrees Celsius in Seoul, 28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0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Jeonju, 27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26 degrees Celsius in Jeju.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4.7 degrees Celsius. Stay cool during the day, and if you're heading out this evening, don't forget your umbrella. Now let's go over some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Dozing morning groover, Greg morning groover, Coco morning groover checking in at this moment. Thank you so much. 대단히 very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출첵해 주시고요. 지각생들도 얼른 고백해 주시고요. Alright, now today's topic was about this small habit that ended up becoming a life changer for you. 별거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니 뭔가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And a new morning groover responded. 3334 morning groover said, 제 딸은요, 매일매일 플룻을 불다 보니 플룻 전공을 해서 지금은 예술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취미로 했던 플루트가 전공이 될 줄 몰랐어요. 지금은 즐겁게 하고 있답니다. 와, 이것도 사실 나 꼭 플루트 전공해가지고 나 이걸로 막 살려가지고 대학교 가야지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취미삼아 시작했는데 이게 또 잘 맞는 거잖아요. I would consider this kind of situation really lucky because, you know, you might try a lot of different things but end up, you know, not enjoying a single one of them. But it's great that your daughter actually enjoyed playing flute and that led her to, you know, continuously play the flute.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뭐 대학 전공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다행이다. 즐기면서 하는 것만큼 최고인 게 없어요.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20대부터 요가를 꾸준히 해서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허, 대박. 그런데 단 한 번도 지도한 경험은 없어요. 크크크. 그냥 권유받아서 따놓기만 했습니다. I've been doing yoga consistently since my 20s and even got my yoga instructor certification. But I have never actually taught a single time. I just got it because I was recommended. It was recommended to me. 그 요가를 좀 꾸준히 다니면요. 요가원에서 이제 자격 등 강사 지도자 과정인가 뭐 그거를 하라고 권유를 종종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it doesn't take you that long to get the certification. I think it's a process of 6 months. Actually 6 months is pretty long. 그래서 굉장히 좀 인텐스하게 요가를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막 사진 찍고 막 진짜 무슨 증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따놓으면 좋긴 하겠다 이 생각을 한 번은 하기는 했어요. 한번 도전해보시지 얼짱님. 한 번쯤 강사 지도 경험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따놓으면 괜히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나 이거 자격증 있잖아.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하진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월수금에 수영 가는데 오늘 아침 수영장 입구에서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꽃을 두었더라고요. 일찍 간 보람이 있었어요. 모든 분들 꽃 보시고 활기찬 주말 보내세요. And sent in a picture of those flowers that you have got. What a romantic morning that you have right there. Who would leave flowers like that? 오, 신기하네. 수영장 입구에서 필요하신 분 꽃 가져가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두신 건데 심지어 퀄리티가 좋은 싱싱한 꽃이에요. 막 누가 이렇게 뭐 남은 꽃 이렇게 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예쁜 꽃 다발이거든요. 와, 아침에 기분 너무 좋으셨겠다. So looks like you have a great morning to start with. 오늘 하루 시작이 되게 좋으니까 끝까지 이런 하루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진님, thank you for sharing this experience. 모닝 그룹어들 별거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인생에 대단한 변화가 있었어요 싶은 거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s there a small habit that ended up changing your life just by sticking with i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Cher, If I Could Turn Back Time.

And more check-in messages, welcoming messages from our Subby Morning Groover and Chulmoni Morning Groover. Welcome, 어서 오세요. And 체육 부장님 said, Good morning입니다. 아, 오늘 축구 경기 보고 출근할 수 있었는데 미팅이 잡혀버렸지 뭐예요. 팀장님이 오라고, 유유, 딱 10시에 오라고 하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anted to watch that soccer match today, but then suddenly you have a meeting at 10 a.m., which is exactly the time when the match begins. 아, 진짜 팀장님도 진짜 눈치가 약간 아 진짜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 같이 보시면 안 되나? 그런 미팅은 아닌 거죠? 진짜 미팅인 거죠? 체육부장님 후다닥 끝내고 그래도 한 2시간 하니까 네 아마 뭐 직장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찔끔찔끔 보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쵸?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소리 지르면 뭐야? 왜? 뭐야? 골 났어? 이러면서 다 같이 이제 TV 켜시고 그때보다 다 같이 보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Okay, Morning Groovers, once again, today's topic is what was a life changer? Because you started something, you know, without thinking too much and became a habit all of a sudden and became a life changer. 별거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싶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우리 투투 모닝그룹 밖에서 자기 전에 책 읽고 도서관 가는 친구 따라서 책 빌리고 하던

이게 습관이 돼서 진로를 그쪽으로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국어 교사가 되어서 여전히 책을 나름대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So reading books before going to bed and borrowing books while following a friend to go to the library became a habit, which led me to choose a career path in that direction. Now I've become a Korean language teacher and I am still living life that keeps books relatively close. 와, 근데 어떤 그 친구가 영향력이 좀 있었네요. 우리 토토 모닝구루버님의 그런 커리어 빌딩에 있어서. 뭐 책을 좋아하신 것도 있지만 또 친구 따라서 같이 책 빌리고 가시던 그런 게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예? 어디 노래방 가는 친구 말고 도서관 가는 친구 이제 잘 따라가셔가지고 또 결국에는 지금 교사까지 되시고 책도 좋아하시고. 지금 오니까는 부모님 말이 다 맞다. 주변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아, 좋네요. 책을 가까이 하는 삶 아주 좋죠. 좋은 텍스트 보면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고, 이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뭔가 한 하루 이틀 책을 안 읽으면은 뭐 그게 되게 괴롭대요. 예, 네, 그래서, 아, 나 오늘도 책못 읽었어.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투투모닝 그룹버신 어떤지 궁금합니다. Moving on to 사뚜기 모닝 유니버스 메시지. 제일 꾸준한 습관은 SNS 올리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우연히 시작한 블로그. 하루하루 포스팅하다 보니 리뷰 문의가 많이 받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일방문자 만 명이 넘는 파워 블로거가 되어 있었답니다. 요즘은 블로그 접고 유튜브를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사뚜기의 최대 장점, 습관이죠. My consistent habit is posting on social media. I happened to start a blog by chance 15 years ago, and I posted day by day and received a lot of review requests. Before I knew it, it became a power blog, and with over 10,000 daily visitors. These days, I have closed my blog and I'm doing YouTube on a small scale. Consistency without giving up is my strongest strength. 진짜 우리 모닝그룹업 멋지신 분들 너무 많으시다. 다들 꾸준히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 질문을 설정을 할 때, 아, 뭐 많이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But I did no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At all, because all of you are doing an amazing job with this consistency. 이 SNS라는 게 그렇죠. 사실 각 잡고 시작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난 반드시 성공한 유튜버가 돼서 나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무심코 딱 시작했고, 반응이 좀 좋네? 좀더 올려볼까? 약간 이런 분들이 성공하시더라고요. And also, I've been noticing that some of our subscribers to the channel of TBS EFM's Morning Groove. I actually took a little glance and a lot of you, quite a lot of you are YouTubers. 제가 어떤 분들이 저를 이제 구독하시는지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뭔가를 다 채널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모닝그룹어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So you guys are definitely my inspiration.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뭘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싶은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사소한 것도 다 좋습니다. So let me know about those small habits that ended up changing your life, Morning Groovers.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Let's have a listen to this tune by Culture Club, Karma Chameleon.

Now for our MG Q&A topic, Sammy Morning Groover sent in an answer. 안녕하세요. 중1, 초4, 아들 둘 맘입니다. 아들이 어릴 적 취미로 시작한 에어로빅을 좋아해서 작년에 체육 지도자를 따고 지금은 에어로빅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전공한 영어 강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My son loved aerobics, which he started as a hobby when he was young, and I got a community sports instructor license last year and am now working as an aerobics instructor. I'm also an English instructor who majored in English. 이걸 전공을 또 일단 살리셨고, 그 다음에 취미를 살리셔가지고 강사 자격증을 따셔서 강사로도 일하시고 계시고, 투잡이신 거네요, 그러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시다. 사진만 봐도 얼마나 에너제틱한 강사님이신지 제가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세를 딱 취하시고 거울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시고, I can only imagine, like, 이 에어로빅 강습을 하루에 뭐 한 번 이렇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연달아 하시면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Because it requires a lot of energy for you to just give out one class. But having to do it 2 to 3 times a day, that would be really tough.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저 줌바 댄스 강사 자격증 따가지고 강사했었거든요. 에어로빅이랑은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진짜 한 번 강습하는데 거의 한 600칼로리를 태운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는 하루에 도대체 몇 칼로리를 태운 건가. 한 6개월 정도 강사 생활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미 모닝 그룹어도 즐기시는 만큼 좀 꾸준히 하셔서 좋은 에너지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ragon Duck Morning Groover. 저는 중등 영어 교사 1급, 중등 진로 진학 상담 교사 1급, 중등 전문 상담 교사 1급. 현재는 중학교 진로 교사입니다. Oh wow. Look at all the certificates that you have received. 그리고 다 1급이시네요. 언제 다 이런 걸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만 따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막 세 개씩이나 따시고. So I guess you are influencing a lot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또 좋은 진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생각보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중에서 교사, 그 다음에 지도자, 상담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상담해 주실 분. 그런 자격증 있으신 분 계신가요? 썸머 인생 지도자. 너무 멋지십니다.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is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사소하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인생이 바뀐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I still want to find out about those habits that you have that ended up becoming a life changer,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stay tuned. Don't go anywhere. We're gonna now listen to Celine Dion, The Power of Love.

0: Brew.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and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PD, and I'm so glad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to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we are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매주 월, 수, 금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So that is us, Morning Groove, TBS EFM. We are live in the studio, 그래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 also, if you want to watch us live or listen to us live, you can always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Usually we have VOR radio there, but I think they are still working on it at this moment. 보는 라디오가 지금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될 것 같다고 박원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She's been struggling outside for the whole hour. 밖에서 한 시간 동안 밖에서 오, 됩니다. 역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원희 팀장님 밖에서 저쪽 컴퓨터에 막 쪼그라 앉으셔가지고 막 이거 왜 안 돼 이러시면서 엄청 막 그러셨거든요. 우리 감독님이랑 밖에서 예, 드디어 한 시간 만에 가동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기적인 거예요. 22개월 동안 월급을 아무도 받고 계시지 않는 이 TBS에서 이거 보이는 라디오 가동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알 것 같고요. 직원들이 잘 안 계셔가지고 이게 되게 심플하지 않나 싶어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막 여기저기 연락도 드려야 되고 막 잘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yes, so if you want to watch us on VOR Radio, come on our YouTube live stream, which is TBS EFM,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오셔서 보는 라디오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see your messages. 우리 조국 모닝 그룹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불같은 승리를 위해 모그 가족분들의 불금을 위해 불같은 노래 박명수의 파이어 신청합니다. 오늘 그 승리에 대한 다짐이 정말 여기까지 막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룹 퇴근 잘하셨죠? 이제 경기 보시는 건가요? So are you excited about today's match? Vamos Korea! 이게 이제 Let's Go Korea인데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이제 뭐 외국인들 보면은 Vamos Korea 한번 외쳐주세요. 예, 우리 멕시코전인 만큼 네 Vamos Korea 외쳐줘야 됩니다. 9429 Morning Groover texted. 2002년에 토론토에서 어학연수 중이었어요. 당시 한국 경기들이 캐나다 시간으로 새벽이어서 이태리전 이겼을 때 다들 광분해서 길에서 막 클락션 울리고 경찰들 출동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아이스하키밖에 모르던 캐나디아 사람들, 캐나디아인들 우리 때문에 깜놀하셨지요. 2002년 떠올리면서 앤 마리의 2002 신청합니다. I was studying abroad for a language program in Toronto back in 2002 and at that time the Korean matches were airing in dawn in Canada time. And when Korea beat Italy, everybody went wild, honking horns in the streets, police being dispatched, and it even made front page news.
2: 얼마나 그 광분을 하셨는지 여기까지 막 느껴지는데 진짜 놀라셨겠다. 캐나다들 Oh my gosh, what's going on? What are those crazy people doing outside? Oh my gosh, it's dawn. 이러면서 새벽부터 무슨 난리들이야 이랬는데 우리의 그 느낌을 뭐 아시나요? 에? 4강 진출한 우리의 그 기분을 아시나요? 조금이라도 아시면 이해하실 텐데. You Canadians, we got way too excited back then, okay? 2002년에 저도 해외에 있었거든요.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이때도 시차가 그렇게 났었나?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밤 저녁에 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스크린으로 막 봤던 기억은 있어요. 저 그때 초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봤는데 저는 원래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원래 4강 정도는 이제 가뿐히 가는 나라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때 축구를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때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한 해였더라고요.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개최했을 때.
1: I think people have pride, you know, having to live that era, you know, in 2002. They'll be like, you were born in 2002? Oh my god, so you're a World Cup baby? You missed the whole game.
2: 막 이러면서 2002년생이야? 2002년 월드컵을 못 봤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요즘에 충격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1: It's a bummer that Anne Marie doesn't contain any of those in her lyrics.
2: 2002년을 추억하는 노래인데 어떻게 월드컵을 안 넣으셨어요, 앤 마리 씨?
1: Anyways,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everyone. This is nice, soothing Queen 노래방 that you're listening to at this moment. 차분한 분위기의 Queen 노래방으로 오늘도 활짝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좀 기유가 많은 크리스티나 아길라 언니의 Beautiful. 세상은 참 아름다워. It's hard to breathe. 숨 쉬기 어려워. And now and then I get insecure.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활짝 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께서 또 이렇게 라이브 공연으로 2002년 월드컵도 추억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멕시코전 응원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우린 모두 아름답습니다.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좋아요. 우리 영희치님 마이크 들고 이제 노래방 들어오셨어요. 노래방 시작. 마이크 탬버린 들고 오셨네요. 좋아요. 탬버린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일단 가져와 보세요. 두들겨 드릴게요. Alright. Now featuring TMI Quiz. 여기서 또 등장하는 TMI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While you're listening to this coin 노래방 and my soothing voice vocal, take a listen to this TMI Quiz and take a guess.

자,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퀴즈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저는요, 아시다시피 매우 외향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땡땡땡입니다. 의외로 뭘까요? So I'm a very outgoing person.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So what am I? Take a good guess. 한번 맞춰보세요. 밖에서 우리 감독님 그리고 바우니 팀장님 한번 맞춰보세요. 썸머한테 의외로 저런 모습이 있다고?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a comment if you're watching my beautiful face and 티봉이 unbeatable radio. 또 저의 beautiful한 beautiful 티봉이 보고 계신다면 네,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니가 어디가 거든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다워. 우리 선생님, 썸머 누나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하니까 더 웃겨요. 왜 차분한 분위기를 제가 하면 웃긴 거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여러분들 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차분하게 시작한 거니까 너무 웃지 말아주세요. Don't laugh too much. I'm trying to be serious as much as I can.

sounds like Christina Aguilera and Shakira are pretty similar, right? 샤키라 언니,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 다 제가 좋아하는 보컬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요. 자, TMI 퀴즈 노래가 네 곡 나가기 전에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롤러코스터가 쭉 무서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의외로 네모다. 메모에 들어가는 말 알려주세요. Summer is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summer is 땡땡땡. So what is that 땡땡땡? 알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Next song, of course. 연세대 명문학교 나온 연세 언니, 비욘세. If I were a boy,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자라면 너한테 이렇게 안 해. 이런 노래예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비욘세, If I were a boy. Let's go.

내가 여자라면 내가 남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내가 남자라면 너처럼 안 해. 내가 남자라면 더 막 나갈 거야. 내가 남자라면 난 이해할 거야. 내가 남자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Why won't you understand me? 정답들이 그렇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반장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노래를 잘한다. 됐어요 우리 반장님. 제가 노래하는 거 한두 번 들어보세요. 우리 깨스모닝 그루버. 와 썸머 PD 또 노래합니까? 회사 도착해서 못 듣는 현실이라. 아, 공교롭게도 노래하는 타이밍에 회사 도착하셨구나. 듣기 싫으셨구나. 괜찮아요. 일하러 가셔야죠 또. 일하러 가실 분은 가시고요. Go ahead and go off and work if you have to work. And if you don't have to work at this moment, just come around and enjoy this 노래방 time. 아, 우리 깽님께서 노래 자주 불러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좋아요. 저는 뭐 싫지 않거든요. 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신나죠. Alright, so regarding that quiz, TMI quiz, Ben Sperl responded, "Someone은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소심하다." Oh, so you think that I'm timid? Oh, 완전 이거는 진짜 100% 땡입니다. 전혀 소심하지 않아요. I'm not timid at all. 전 A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혈액형을 못 맞춰요. Ah, for those little kids who are listening. So this blood type used to be the old MBTI. 어른들의 예전 MBTI였어요. 네. 그래서 A형은 보통 소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영 H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겁이 많다. 아 근데 이것도 맞는데 so this is correct. I'm afraid of so many things. But this is not the answer that I've been having in my head. 제 머릿속에 있는 답은 아니라서 땡 처리할게요. 좀 겁이 많긴 해요. 저 귀신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고요. 또 이렇게 막 그것이 알고 싶다도 혼자 집에서 못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Yeah, I don't like scary stuff. It just frightens me a lot. 그리고 남자도 무서워요. So if I

선생님한테 미안하다. 우리 GOD 팬님께서 갑자기 메시지 이렇게 분리할 때 5532 Morning Groover responded. 써머 PD님 굿모닝. 의외로 낯을 가린다 라고 해주셨는데 박은진장님 제가 좀 낯을 가리는 편인가요 그래도? 아 눈 동그랗게 드시고 아니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좀 들이대는 편이기는 해요. 예요. I just get along with almost any people that I meet. So no, that is not the answer.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거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시니까 되게 죄송한데? 서비님께서 차분하시구나. 그러시구나. 아,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자꾸 크리스티나 얘기하셔가지고. 차분하지 않아요. 제 눈빛부터 차분하지 않고요. I'm not such a calm person. I'm very clumsy. 굉장히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So I've been going through the video clips that I've been uploading on YouTube and someone said that 아, 선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허당기 있으신데 외모가 좀 반전이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과연 목소리만 허당일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just keep it up. 좀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박수, 박수, 손 들으시고 마리아 듣고 계십니다. This is Kim Ajung's version. 김아중 언니의 또 미녀는 괴로워.

0: 이성적이지만 의외로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한다. So although some are very extrovert, 밖에서 왜 웃으시지 이거 소개할 때? Someone은, so someone is extrovert, but when it comes to talking to someone that she's into, she can't really talk. 저는 의외로 말을 더 많이 해요. 막 긴장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예요. 막 어머 오빠 이거 뭐야? 어머 어머 거울에 지금 내가 보이네? 막 이러면서 말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So when I get anxious or nervous, I talk extremely much than usual.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많고 제가 오버를 한다 이러면 제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That is the reason why I'm like this, Morning Viewers, because I love you guys. That's why I'm acting, you know, I'm kind of like overreacting all the time.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거 퀴즈 잘 못 맞추신 거 너무 좋다. 너무 재밌는 답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 정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데?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저는 매우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I'm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It's related to a location, Morning Viewers.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and we have the answer.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정답입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 집순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I'm a homebody, Morning Groover. I'm an extrovert. I like to go out. I like to meet friends. But I'm a homebody. I have nowhere else to go. 요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집에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집에 있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딱히 약속이 없으면 먼저 잘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더라고요. So that is why I'm a homebody these days. 저는 주말 빼고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So I barely go out unless it's the weekend. 주말에도 잠깐 나가는 정도? 그래서 되게 집순이입니다. 체육부장님. 나보다 더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조용해집니다가 답입니다. So you become quiet once you meet someone who's more extrovert than you are. 아, 이건 아니에요. 제가 배틀하는 형식으로 더 시끄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조용해지지는 않아요. 질 수 없는 썸머예요. And yes, I'm a homebody. Ah, Morning Groovers, we have now moved on to SG Wannabe. Simon Garfunkel이 되고 싶은 SG Wannabe. 진짜 그래서 이름 지은 거래요. 여기 이렇게 질러줘야 돼요. 라이브 무대 보면은 저보다 더 오버해서 부르시니까 제가 너무 오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1: 숨속에 사는 사람.
0: 우리 지오디 팬님께서도 집순이라고 정답을 말씀해주셨습니다. Is there anyone who's like me, who's an extrovert but who ends up being a homebody? 막상 나가면 진짜 잘 놀기는 하거든요. So once I get out of home, like I can just hang out and do so many things. But then like if I have to stay home, I would just stay home.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면 집에도 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안 나가면 막 가시가 막 이쪽에도 나고 어깨도 나고 등에도 나고 막 완전 가시 고슴도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의외로 집에도 잘 있고 이렇게 점점 내향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 guess this is like the route for me to become an introvert in the end. Ultimately, who knows?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Everybody changes, right? So that is me. 안녕 내 사랑해요. 울먹이면서 불러주세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콧구멍 커지는 소리 들리시죠? 날 위해 잠깐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거 그렉 버전인데.
1: 안녕 내 사랑해요.
0: 눈물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건 울먹이면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You gotta cry when you sing this song. 감미롭게 울면서 눈을 감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Don't open your eyes when you're singing this. 어디 감히 눈을 뜹니까? 이 노래 부를 때 눈을 감고 손을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주시고. 근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초반에 와 이 부분이에요. 이거 하고 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So if you're feeling down, if you're feeling stressed out, just turn on this song and just be like 와.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번만 우리 모닝 그루버들 기분 진짜 좋아지거든요. Alright, 내 사람 SG 워너비. 제 중학교 때 완전 바이블이었거든요. 이 오빠들, 이 OPPA들. 콘서트도 막 그때 가고 싶고 되게 그랬었는데. Anyways, that was the TMI for today, Morning Groovers. Who are homebodies? 진짜 집순이 계시나요? 우리 바구리티나님 집순이신데 전혀 외향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말아라. 이런 모드이신 것 같아요. 지금 따봉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뭐 해리포터 망토 쓰고 다니시지 그러세요. 그거 있으면 제일 먼저 구입하실 것 같은. 근데 저도 그거는 구입하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그 이렇게 성향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모닝그룹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So this is like the beauty of morning groups because we are two different human beings producing this show.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밖에서는 기가 빨리시고 힘드시고 막 그러겠어요. 저는 또 이제 막 그런 팀장님이 너무 재밌고. 아,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서브피디님 feels so good이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At least one person feels good about this. 우리 이영주님께서 저 보이는 라디오 보고 팠는데 설거지하느라 못 봤네요. 와우, 아들과 함께 보는데요. 30분에 나가야 해서 아쉬워요. 라디오로 들을게요. 아침부터 텐션 높여주셔서 고맙습니다. So you wanted to watch me on Viable Radio and you finally got to watch me on Viable Radio but you have to wash the dishes and you have to get out. So you're gonna only tune in through a radio. It's completely fine. At least you had that 10 seconds of glance. That is enough. 뭐 10초라도 보신 게 어때요? 보는 날이 어떻게 또 이렇게 뭐 2시간 내내 시청하십니까? 틀어놓는 거죠. 그리고 가끔 제가 재밌는 거 하면 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And don't worry, everybody. I will upload the rewatch version, the rewind version of Morning Groove. 보이는 라디오 다시 올릴 거니까 다시 보기로 또 시청하실 수 있고 요즘에 뭐 구독자도 많아지고 아주 아주 행복해요.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이 올라가는 소리가 하나, 둘, 쓰리, 포 들리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열일 부탁드릴게요. 우리 굿 모닝그루버 소몰의 창법까지 완벽하게 흉내내시는 성대모사의 장인 서머피디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is is like a particular way of singing for SG Wannabes. A lot of people try to copy this. But not everybody does a good job, including myself. 소몰의 창법 하고 나면 기운이 빠져요. 막 기운이요. 아, 힘들어 저도. Okay. A final song to close out this Queen 노래방 segment. 쿵짜, 쿵짜. Craig David의 Insomnia. 아니죠. 우리 one and only the legend 휘성의 Insomnia 듣고 계십니다. Do you have insomnia? Don't have insomnia? Have a good night's sleep. 여러분들 꿀잠 보장. 모닝그루브. 모닝그루브를 듣고 주무시면 에너지가 다 딸려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Sunset 모닝그루브. 서머 누나 집에서 노래 연습 많이 하시나 보다.

I sing at my home, but I don't consider that practice. 전 집에서 혼자 제가 왜 집순인지 알았네. Because nobody's watching me, so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집에

넓으면서 갑자기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래요. TMI.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됐나 봅니다. I mean, it's just not me, right? 제가 봤을 때는 해피라이프님이나 뭐 체육부장님, 코코님 이런 분들 집에서 노래 좀 하실 것 같은데 춤도 추시고 Don't tell me that I do this myself alone. 여러분 저 혼자 이런다고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아 제가 이렇게 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오픈했습니다. This is me opening up about myself every single time on Koi 노래방 여러분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0: It is Friday, the 19th of June.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Summer-like heat continues today as daytime highs soar past the 30 degrees Celsius mark across much of the nation. In some parts of the capital region and inland Gyeongbuk, the heat index could climb above 33 degrees Celsius, making it feel especially uncomfortable outdoors. With heat advisories already in effect for parts of these regions, it is important to take precautions against heat-related illnesses. Be sure to stay hydrated, avoid prolonged outdoor activities during the hottest part of the day, and take frequent breaks in the shade whenever possible. The weather will begin to change tonight as rain spreads across most of the country. Gangwon, southern regions, and Jeju Island are expected to see the heaviest rainfall, with some areas experiencing intense downpours. Through tomorrow, rainfall totals are expected to range from 10 to 40 millimeter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Daejeon, Sejong, and the Chungcheong region are forecast to see 20 to 60 millimeters. The heaviest rain is expected in Gwangju and Jeonnam, where totals could reach 50 to 100 millimeters. Temperatures will remain above seasonal averages, with morning lows ranging from 18 to 23 degrees Celsius and daytime highs reaching 25 to 33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2 degrees Celsius in Seoul, 28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0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Jeonju, 27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26 degrees Celsius in Jeju.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7.3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All right, morning groovers. To go back to today's topic, what are those things that you are doing consistently that has changed your life?
1: 내가 그냥 무심하게 시작한 것들,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싶은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0: actually, I think you have an answer for this too, 박원희 팀장님, right? Because you started running for like a year. You've been doing that for about a year. And she went over to Busan for her vacation with the whole entire family. And did you know that she woke up at like 6 o'clock in the morning and she went for a run by the beach? And I know that she's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like never do that.
1: 근데 러닝을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가셨는데 가족분들이 딱 주무실 때 나오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러닝을 하셨대요. 나중에는 마라톤까지 나가시겠어요. 아, 그건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who knows, who knows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인생. 저는 솔직히 러닝 하신다길래 아, 한 아, 2주 정도 하시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 꾸준한 변화, 라이프 루틴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이런 사연 봤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0: For that, Sabi responded. 저녁에 꾸준하게 화상 영어를 20분씩 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큰 아들도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토커티브하다 보니까 선생님보다 더 말을 제가 많이 하고 그래서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블라블라. 물론 그걸 깨달았을 때부터 듣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더 리스닝을 하기 위해서 모닝그루브까지 오게 됐어요. 라디오는 들어야 하잖아요. 서머PD님처럼 영어 정말 잘하고 싶어요.
2: So it looks like you've been making quite a big effort for English skills, for improving your English skills. You've been studying English for like 20 minutes with the instructor via those video calls and with your son too.
1: 꾸준한 거를 못 이기기도 하고요. 우리 서비님은 진짜 영어가 빨리 느실 것 같은 게
0: I guess you're not afraid of making mistakes when it comes to speaking a language.
1: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틀리던 말던 나도 몰라 이러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해야 그래야 늘거든요.
0: I think, you know, the biggest barriers that we have, that we face is that we're way too afraid of making mistakes.
1: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영어 문법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S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걸 생각하는 와중에 이미 내가 말할 찬스는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0: So, Sabi, I believe that you're doing a great job.
1: 근데 뭐 선생님이 난감해하실 정도로 말을 많이 하시나요? 또 이제 뭐 이제 컨버세이션이니까 일방적인 스피치가 아니니까 이게 핑퐁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더 도움이 되긴 하겠어요. 우리 Sabi Morning Groover, keep up the good work.
0: And Morning Groovy said, "Groovy."
2: I like that. Morning Groovy. 닉네임이 Morning Groovy이시구나. Hope you have a groovy morning, Morning Groovy. 우리 닥터 페이퍼님 오셨어요. 축구 경기 날 광화문에서 교육 그리고 시험이라니 광화문 앞인데 모두 빨간 티 입으시고 모이고 계시네요. 라고. Oh my gosh, looks like you have a big day. You have to take some medication and also you have to take an exam in Gwanghwamun Square where everybody is wearing those red t-shirts cheering for the South Korean 태극 warriors. 어떻게 시간도 딱 겹치는 거예요? 끝나고 갑자기 이제 일어나가셔가지고 막 대한민국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육이신가? 아, 내가 더 안타깝다. 진짜 만약에 꼬리라도 막 진짜 한 네 번 넣고 막 이러면 진짜 난리 나겠는데요? 오늘 태극 전사들 응원 드리면서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now. 와 진짜 이 TBS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개월 동안 직원분들 단 한 분도 월급을 못 받고 일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런 방송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노래들 이렇게 다 심어져 있고 자료실에 아마 사람이 안 계실 거예요. 이거 다 PD님들께서 일부러 심으시는 거거든요. 요즘 정말 핫하죠. 코르티스. 코르티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So these are like the hottest idol groups these days. 코르티스의 Red Red 듣고 올게요.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Red Red by Curtis was Cosmic by Red Velvet. 듣고 오셨습니다. And for our MG Q&A, we have another answer from Kim's fan Moringover. 12년간 해외 사업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해외 출장도 가고 해외 거래선 초청

시청 방한 행사 등도 진행하면서 쌍 경험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자격증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이제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이렇게 또 따셨네요. Based on the experience I gained over 12 years of working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sector, including going on overseas business trips and hosting events for invited foreign clients, I have obtained the relevant certifications. Looks like you have been doing an amazing job. 이게 자격증 따는 게한번딸 때마다 뭔가 도장 깨기 느낌이 날것 같아요. 뭔가 하나 따니까 자신감도 생겨서 다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keep up the great work. 오늘 덕분에 우리 모닝그룹어들 얼마나 또 멋지신지 제가 또 새삼 알게 됐잖아요. 모닝그룹을 듣는 분들은 다 멋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So you guys are amazing in your own way. You are beautiful no matter what they say. 여러분들은 각자 너무 아름답고 도전하는 그런 멋진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So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all of that, Morning Groovers. 금요일이지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둘씩 도전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잘 즐기시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제가 가끔 쇼츠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기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스트리밍 들어가셔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쭉 보실 수 있어요. So you can rewatch all the shows, all the programs that I've uploaded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next Monday's live edition. 다음 주 월요일도 생방송으로 만나 뵙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to cheer for the 태극 warriors. 승리의 함성 by Big Bang and Transfiction featuring 김연아. 오늘 화이팅! 태극전사 화이팅입니다. This has been Summerlee.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네, 그중 우리 큐티님들 중에서 축구 매니아이신 뽀글님께서 2대1로 대한민국이 승리한다라는 아주 정확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Last week during the broadcast, a lot of our cuties sent in their score predictions for the Korea's game against the Czech Republic, and one of our resident guru, football guru, Bogolim, nailed it with an exact score of 2-1 prediction for Korea's win.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예측 스코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do it again today. Send us your predicted score for tonight's match. 아마도 지금 보내주셔야죠. 스코어가 나기 전에 보내주셔야지 유효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I have a couple of big screen inside the studio, thanks to 이정규 팀장님, engineer, so that I could actually catch a glimpses of game while doing this broadcast.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축구 경기를 본다는 거는 상당히 정신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축구 경기가 아니라 이 월드컵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그래서 my attention span is as short as it could be. 그래서 I will try to focus on the broadcast. 방송에만 그냥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again, send us your predicted score for tonight's today's game. I guess tonight for the local time, right? So no special topic today. Just no big questions to ask today. We'll just go with the flow, watching the game together, and see where the conversation takes us.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Fall Out Boy, featuring RM of BTS, Champion.

Blinded by the Sun, Everlast였습니다. So our QT teams are actually tuning in while watching game. Thanks for that. 산들산들아님께서는 Q모닝 유튜브에서 저는 냉철하게 무승부. So predict score for 산들산들아님 is a draw. 냉철한 판단이라고 했는데 냉철하다는 건 이제 not to overestimate the Korean team. Is that what you're saying? 너무 이제 대한민국 팀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So 적어놓을게요. 산들산들아님 무승부, a draw. And 유리님도 유튜브에서 굿모닝이요. 축구 보고 있어요. 이렇게 튜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하고 그냥 그 반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네요. I think I just saw a super save by the goalkeeper of Korea. 굉장한 세이브를 하나 한 것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정신 사납네요. 진짜 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some more predict score. 스카프드른 낙타님께서는 마음속은 1-0 외쳐봅니다. Means a Korea win, right? 그냥 1-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Who is 1? I'm assuming Korea win 1-0. 좋습니다. 제니님께서는 전반 분위기 좋네요. 손흥민 보랏빛 유니폼 이쁩니다. Yes, the purple purplish uniform. I've never seen that uniform by the Korean national team. Looks very unique. 다들 멕시코 전력이 강하다지만 그래도 2-1 예측 또는

바램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2 to 1 by Jenny님. A lot of people say not a prediction but the hopeful thinking. Whether it be hopeful thinking or prediction, same thing, I think.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 그라운드 위에서 붉은 악마의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크리드의 하이얼 신청합니다. For our national team, showing the fighting spirit of the Red Devils on the pitch, I'd like to request this song, Creed's Higher. 좋습니다. 크리드의 곡 듣고 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Creed Higher.

주고 계신데 A lot of comments about the uniform of a Korean team. 305님께서 저 라일락색 유니폼이 꽤 시원하게 보이네요. 처음에는 뭔 저런 색을 했었는데 The lilac color of Korea team's uniform looks very cool. And when I saw it for the first time, I was kind of like, you know, oh, what is that? Kind of a reaction. But 계속 보니까 좀 더 약간 적응이 되긴 하네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좀 의외의 색깔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라일락색이군요. 그렇죠. 1232님께서도 강수지 보랏빛 향기라도 들어야 하나? 좋습니다. That is a great idea. 또 보랏빛 향기 나는 보랏빛 향기의 보랏빛 유니폼을 입은 저희 코리안 팀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지입니다. 보랏빛 향기.

제 자신도 참. 콜피스님, 이큐님 이발하셨네요. 참하십니다. 참하다라는 말씀, 좋은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I got a haircut yesterday. Does it look good? Thank you. 오추옹님께서도 맞다. 이의룡 선수 아들이 경기를 뛰고 있다는. Son of 이의룡 is also in with the national team playing today. 이태석 선수라고 합니다. Didn't know that. Wow.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이의룡 선수가 이제 현역으로 뛰었었잖아요. That was like a 24 years ago. Now 24 years later, the son of 와 이의룡 is in the national. Wow, that is coming in full circle for sure. 지단 선수의 아들도 국대 골키퍼, 알제리 국대 골키퍼라고. 와, 지네딘 지단. Son also is the goalkeeper for the team. 알제리아. 그렇군요. 그 다음 세대가 활동을 할 그런 시기이군요. 신기합니다. 6439님께서도 원희님 메시지 주셨는데 I am listening to your broadcast as usual, 이큐피디님. 보통 때처럼 저희 방송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기가 있는데도 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거는 진짜 That means you're really a core listener of our broadcast. I really appreciate that. 이런 경기를 보시면서도 또 이렇게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요. 원희님. 함께 들어볼까요? Olivia Dean입니다. This is Man I Need.

Couple of tracks, Olivia Dean, Man I Need, and The Script, Hall of Fame, featuring Will.i.am.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So it is almost done. The first half is almost done. 45 minutes into the game. And I guess the extra time is about a minute and 30 remaining. 그렇습니다. 헤일리님께서 아직 0-0이군요. 어서 집에 가서 볼게요. Right. You know, surprisingly, not everyone is watching the game. So that's why it is important that I keep updating the score. 0-0입니다, 아직까지. 제니님께서는 22번 설영우 선수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요. So number 22, 설영우 is a good looking. So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1232님께서도 loyal core 청취자 맞습니다. 끄덕끄덕. Yes, I am a loyal core listener of 101 to 103. Yes, if, especially if you're listening now. 근데 it feels like more people are listening.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듣고 계신다는 이 느낌, 보통 때보다 더 참여율이 높다는 이 느낌은 뭘까요? Why do I feel like there's more participation than, you know, the normal time? Than usual, that is. 쿨피스님께서는 귀는 1012, 눈은 이렇게 점점점, 눈은 이 경기에라는 말씀이시겠죠. 좋습니다. That's good enough. Good for me. 함께 해주시면 저는 외롭지 않게 또 이렇게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무한궤도입니다. 그대에게.

무한궤도 그대에게였습니다. Looks like the first half of the game it has come to a close. The score is still nothing to nothing. 굉장히 와, 이 정도면 잘 싸운 거 아닌가요? I'm not a soccer expert in any way. And 이정규 팀장님 is nodding his head yes.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되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So yes, fighting to Korea team. 참, 와. 후반전에 뭔가 이제 좀 골을 넣어야 될 텐데 말이죠. So,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이 전반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전반전이 끝났다고? 라는. So, I guess I'm really doing my job and really busy hosting this show.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전도 끝났으니까 저희도 이제 전반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에 돌아올게요. This is AC/DC, Highway to Hell.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But I guess that they were just freely swimming. 자유수영 중이셨겠죠, 물론. 베스키님께서는 다 함께 축구를 보고 있어서 1012 청취가 좀 힘든 단점이 있다고. Okay, I guess you might be at the office watching the game together with co-workers, so which makes it difficult to listen to 1012. 하지만 이렇게 또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으니까 that's good enough, I think. 우리 기쁨이 더하지만 왠지 EQPD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I feel sorry for EQPD. Although we are having so much fun. 괜찮습니다. 굴피스님도 진행과 문자 읽어주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이큐님, 파이팅. EQ must be busy reading text messages and hosting the show and watching the game. Also, looks like second half is about to be underway and now just got started. 멕시코 팀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님께서는 후반전 시작 전 스피디하게 짬 내서 집안일 하셨다고. 1202님 try to squeeze in some housework during the halftime break. That's great. Back to watching the game. 다시 한번 같이 경기 보면 되겠네요. 그죠? 또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I guess for today's you know 바통 터치 we'll take a break. I guess 바통 터치할 이런 여력과 어떤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신청곡 계속 보내주시면은 어울리는 곡 함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드론 낙타님께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데이식스의 곡입니다. Welcome to the show.

골, 비를 내려줘라고 이렇게 3056님께서 하시면서 그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I think this might be a good time to play that song. So this is Prince, Purple Rain.

Purple Rain, Prince였습니다. So as we are watching Korea's second game against Mexico, it is Mexico 1, Korea nothing. 1대 0으로 아직 노래 듣기 전 스코어 그대로인데요. Hopefully our you know, energy will, you know, be related to Korean team members and, you know, score goal. So Purple Rain 들려드렸는데 이제 Purple 유니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5750님께서 Deep Purple도 가나요? 라고 이렇게 묘하게 바통 터치 느낌이라고. 그렇죠. Friday는 또 이제 바통 터치 해줘야죠. And our 그 이 Purple 응원도 계속 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팀 선수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통 터치 묘하게 느낌 한번 가볼까요? Deep Purple입니다. Highway Star.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last 30 minutes of the show, and we are broadcasting live the scores of Mexico versus Korea, Korea versus Mexico World Cup game, second game of this World Cup. And we are about 70 minutes into the game, about, I guess, official time-wise, about 20 minutes left in the game. But with extra time, probably around 25 minutes remaining in the game,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같이 또 경기도 거의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So hopefully Korea team will, you know, gain some energy from all this cheering from the fans in Korea. 우리의 마음이 전달돼서 또 이 한국 팀이 힘을 내서 또 골도 넣어주기를 바라봅니다. 3056님께서도 하이웨이 스타 덕에 한 골 넣지 않을까요? 제발. So that's what I mean. Yeah, we are playing Purple Rain, 이 보랏빛 골, 그 다음에 하이웨이 스타, Deep Purple, 이런 저희의 열망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참 항상 스트레스도 같이 오죠. You know, I'm a big sports fan. You know, I'm a big baseball, basketball, and football fan. Not the soccer football, but the NFL, the American football, you know, fan, right? 근데 저도 참 경기를 보면서 내가 왜 이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You know, I kind of you know, think to myself, why am I so stressed? The result of the game is not that important. 이 경기에 이 결과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좀 스포츠를 되게 안 보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안 보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ports is like life, right? You get through difficult time, and you know, sometimes you come out winning, and sometimes you come out losing. We have to accept, you know, no matter what, right? 그런 면에서 참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곡이죠. Stronger, What Doesn't Kill You.

couple of tracks, Journey, Don't Stop Believing, and David Guetta, Titanium이었습니다. Wow, what a game. Wow. It is, the score is still Mexico 1, Korea nothing, but there's some really near goals by the Korean team. 정말 완전 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저는 이 화면이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멀리서 봤을 때는 아 들어갔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골이 있었는데 apparently it was not a goal. It was a near goal. So score stands 1-0으로 아직 가고 있는데 about 89 minutes into the game. So I guess with the extra time, probably about 5 more minutes, right? Until the game ends, right? 끝까지 한국 팀 hope they give everything that they have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클로징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iley Cyrus at The Climb.

先送上一首 Rise 的 Fly Up， 祝大家这一学期的最后一站都能平稳落地。Let me hear ya.

今天是6月19号星期五，海螺传声如约和大家见面啦。今天是咱们直播的最后一期节目了，直播的最后一期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es, yes, ye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about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questionabl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부터 또 부캐의 게스트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의 부캐가 또 자신만의 말투로 또 정성스럽게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죠. So obviously you guys have a job because you're part-timers, 알바생들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참 웃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segment so I can see whether you are a good guesser or not.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집중력이 요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아마 제일 집중력이 많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는데요.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obviously read out the lyrics for you. 지난번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이탈리안 크리스티나 이렇게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가사를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일반인께서 출연을 자청을 하셨어요. 오늘은요, today we're gonna have a kindergarten teacher who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요즘에 좀 투잡을 뛰시는 유치원 교선생님께서 오늘 자원봉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리러 오셨습니다. And yeah, this has been one of our morning groover's requests. I'm not so sure, but let's go. 선생님, 네, 이제 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가사 읽어주시고요.
1: 병아리반 여러분, 안녕! 달림반 친구들, 선생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 걸음씩, step by step. 우, baby. 저기, 아가 친구들도 같이 걸어요.
2: 뛰지 않아요. 조용.
1: Gonna get you, girl. Step by step, step by step. 아, 아니에요. 뛰지 않아요. 사뿐, 사뿐. 우리 다 같이 걸어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선생님이 조금씩 다가갈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Gonna get you, girl. 선생님 잡으러 간다. 까꿍. 한 걸음씩. 오, 병아리 반 친구들. Step by step, step by step. 머리 당기지 않아요. 친구 놀리지 않아요. Really want you in my world. 싸우지 않아요. 째려보지 않아요.
2: 하나, 둘, 합주기가 됩시다. 하.
1: Don't cry, just keep walking. Step by step, step by step. Woo, baby. In your eyes, I see a picture of me all the time. 자, 병아리 반 친구들, 한 걸음씩. Step by step. 잘했어요.
0: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이 목소리로 한 6시간 이렇게 떠드시는 거 아니에요? 와. Big, big respect. 이게 뭔가 오늘 주제와도 상통하네요. You know, the real side of you and the fake side of you. I can't really say the word fake, but I guess the side of you in your social life. 집에서는 이제 릴스나 봐야지. 왜 이렇게 요즘엔 릴스가 재미없어. 이러다가 딱 출근하면은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 만날 때는 야, 너 그거 봤냐? 야, 완전 재밌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출근하면은 병아리 반 친구들.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in serious. 우리 서비님께서 기대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해주셨는데 뭐 기대가 충족이 되셨나요? 역대급 약간 목에 부담이 되는 리딩이었는데 우리 펭귄킬러님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무서워요. 왜요?
1: 어린이 여러분, step by step. Step by step.
0: 너무너무 친절한 What a friendly angel-like kindergarten teacher. 정말 천사 같은 선생님이 와주셔가지고 가사 꼭꼭꼭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어요. 우리 병아리 반 친구들, 우리 달림반 알마생들 가사 잘 들으셨죠? She said something about step by step. 뭔가 어쩌고저쩌고 step by step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that our kindergarten teacher just read? 여러분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ake a good guess, everyone. Good guess.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Here is Justin Bieber and Ludacris, Baby.

All right, 0421. Of course, our Minjun and Lina만 morning groover texted. 저 방금 차에 타서 듣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크크크. 운전하면서 PD님 덕분에 엔돌핀 돌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엔돌핀이 이렇게 도신다고 하셨는데, yeah, lik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would be like an emotional roller coaster experience. You know, you sometimes get scared, you sometimes feel surprised, and you suddenly feel a lot of dopamine or endorphins and everything. So just listen to it for 2 hours. Invest 2 hours of your day and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is fun emotional roller coaster.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정답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꽤 왔네요. 예,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여러분들께서 꽤나 좀 얼음이 되셨는데. I guess now we can have some smart morning givers, our part-timers, sending in their answers. 우리 얼짱님께서 유치원 보내기 무섭습니다. 크크, 광기의 선생님. 아, 맞다. 정답 맞춰야 되죠? 라고 해주시면서 step by step 이라고. Everybody, step by step. 바리바리 step by step. 못한 거 일부러 보내신 건가요? Step by step. So it's really scary to send those kids off to this kind of kindergarten after hearing that reading. 아, 왜요? 선생님 되게 뭐 무섭게 뭐 얘기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줄 서세요. 뛰지 않아요. What a, it was kind of a nice direction. 우리 뮤지컬 러버 558 모닝 그룹어 선생님 무서워요. 왜들 다들 이렇게 무섭다고 하시지?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이라고 They took a good guess. Was that scary? 아니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 선생님들. 아 어머님 천천히 걸어볼게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아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제가 자꾸 어 왜 무섭지 이러니까 진심을 좀 담아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진심? 진심까지 넣으면 어떤 톤이 나오는 거지? 저 진심, 아, 약간 이게 다 표시가 나나 보다. 부모 입장에서는. 저게 페이크의 에너지구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You know, with the feeling from the all bottom of our heart, the feeling of love towards the kids, maybe I could do a better job.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 애기랑 대화할 때도 이런 톤인데. You know, when it comes to sharing a conversation with babies, well, it's not exactly sharing a conversation because obviously they don't understand me. 근데 갓난아기랑 얘기할 때도 이러는데, 여러분, 혹시 그 아기가 저 무서워했을까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I definitely can understand that it's not an easy job.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 이라고 해주셨고요. 서비님께서 new kids on the block에 step by step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guys took a good guess, so at least that's a relief. 아, 여러분들 저 진짜 이거 코너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자꾸 못 맞추시고 막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이랬는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So I decided to put only one twist to this segment. What I did was I translated the English lyrics into Korean and then read the lyric out loud with a different alter ego. But I guess that was kind of a high level quiz for you. 그래서 이제 번역 같은 거 안 하고 한국어가 산 한국어대로 영어가 산 영어 이렇게 대로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법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his song is all about getting to know about the original music by listening to the remake songs.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Remake Rewind.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고요. 또 그 원곡자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그리고 그 원곡자에 대한 추억 등등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보태서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which would be the remake version.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add on your comments about those musicians, your thoughts, memories behind those musicians, and so on.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아이들과 함께 맞춰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If you're a music lover, you will fall into this segment too.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out of many, many good remake songs, we have picked one song to play for you guys today. And that is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 라는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이 노래 아시죠? 제가 효린 씨 되게 좋아했었어요. 시스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약간 효린 언니랑 서인영 언니랑 좀 비슷한 느낌의 보컬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원시원한 그 보컬리스트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Yeah, this is a song that I used to love listening to. And also, you have to remember that this is a remake version. 이게 또 리메이크 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 효린 씨가 부른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hile we listen to the song. But of course, if you have no idea, we're gonna give you a kind hint. 여러분들도 뭐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분명히 저희가 또 힌트를 친절하게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The hint is coming up right now, so listen up. There's gonna be a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한영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버전 친절하게 힌트 제공해 드릴게요. 우선 한국어 힌트. 이곳에서는요. 사자도 출근하고 기린도 출근하고 호랑이도 출근을 합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또 부모님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을 주로 이제 많이 가시는 장소이기도 해요. 어린이날에 특히 기린 친구들, 사자 친구들이 많이 바쁩니다. 예. 이곳은 어딜까요? So here goes an English hint. You can easily find many different animals here, like tigers, giraffes, monkeys, and so on. But you probably shouldn't keep these residents as pets. Oh, what might be the answer?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 짐작이 가시나요? 짐작이 가신다면, get busy. 손가락 얼른 얼른 움직여주세요. 여러분들, 정답자가 될수 있습니다. Okay, while you take that guess,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This is 효린, 널 사랑하겠어.

What a nice soothing music to listen to on a Wednesday morning, isn't it? 약간 제말 공감 되시나요? 뭔가 그 효린 씨 보컬이 서인영 씨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요즘 서인영 씨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보컬이 되게 시원시원한데 또 효린 씨 노래 버전으로 오랜만에 들으니까 they sounded quite similar. But anyways, 우리 Sunset Morning Group looks like she is very excited about this segment. 와, 리메이크 리와인드 한다. 널 사랑하겠어. 꼭 맞추겠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can you come up with the answer, Sunset Morning Group? You know, if you have that excitement, you might come up with the answer. 정답 어딨나요? 정답 주세요. Okay. Many of you guys guessed the answer. 여러분들 또 힌트 또 들으시고 정답 맞추신 거죠? 우리 4412 모닝 그룹어 정답 자연농원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과연 그럴까요? 땡버랜드죠. 예전에 이름이 이제 자연농원으로 제가 그때 모닝그룹에서 처음 배우게 되었었어요. So I got to learn about this place called 자연농원 that used to be the old name for Dangverland, located in 용인, right? 자연농원이라고 불렸었다는. 그때가 이제 딱 우리 박원희 팀장님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시기가, 예. 시기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예. Okay, let's move on. 넘어갈게요. 우리 얼짱님께서 순간 정답이 유리상자인가 하고 헷갈렸어요.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해주셨어요. 유리상자랑 비슷한가 느낌이? 뭔가 되게 감미로우시잖아요, 유리상자. 널 사랑하겠어. 조심스럽게 널 사랑하겠어. 얘기할래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메들리로 좀 가능할까요, 유리상자 삼촌들?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7641 Morning Gi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동물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back in the days, and the answer is zoo. 동물원. 이라고 해주셨고, 코코님 정답 동물원. 그리고 서비님도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Good guess, Morning Goobers. 역시 여러분들 제 힌트 덕분에 맞추신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Okay, so the answer is indeed zoo. 동물원이 정답이었습니다. Which version do you guys like better? We just listened to the remake version and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I want you guys to tell me which version you prefer to listen to. 저는 효린 씨 버전도 되게 좋아해요. 효린 씨가 맨날 시스타에서 되게 발랄하고 그런 에너제틱한 노래들 많이 이제 그룹으로 불렀었다가 이게 발라드를 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So I quite enjoy listening to 효린's version too. But we're gonna see by listening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anyways, to give you some knowledge about this music knowledge about this whole remake process, this song,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originally was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동물원's sixth album, 널 사랑하겠어, and became one of the group's signature love songs. 굉장히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사랑 노래죠. This song was written and composed by member 김창기 for his wife, actually. Ooh. And the song is cherished for its sincere lyrics and warm acoustic sound, making it a timeless favorite across generations, which is why probably there was a remake. 김창기 also revealed that he wrote the song for his wife, which may explain why its simple declaration of love continues to resonate so deeply with listeners. 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사랑한다, 주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또 이렇게 감미로울까, 감동스러울까. 이런 노래, 이 노래 축가로도 꽤나 많이 불렸겠는데요? 그쵸? 뭔가 다짐 같은 노래잖아요. So basically, it is a declaration of love. It's basically telling you how much you're going to love this person. You know, how you will be dedicated to this person. So it's quite a lovely lyric indeed.
우리 뒤늦게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5754 Morninggoover responded. 정답은 동물원입니다. 주행 중에 듣다가 얼른 주차하고 보내요. 아, 잘하셨어요. 주행 중에 문자는 no, no, no. 안 돼요. 금지입니다. 네, 모닝그루브 규율에 나와 있어요. 네, 주행 중에는 절대 문자를 보내지 아니한다. So basically it's written in the rules of Morninggoover. So no texting while you're driving, but thank you. 또 얼른 후다닥 주차하신 것 같은데 정답 맞히셨습니다. 우리 서비님께서 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성이네요.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런 명곡들이 생각났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ey also have good remakes too, don't they? 리메이크 곡 여러분 진짜 많이 소개해드릴 거니까 이 코너 수요일마다 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nny texted. 굿모닝 서머피디님 정답은 zoo. 변진섭에 이어서 제가 동물원까지 크크. 딱제 감성이네요. 저는 내일부터 주말까지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료 데니스와 중국 광저우로 여행 가요. Excuse me. 마침 거기에 동료 주재원도 있고 해서 즐거운 시간 기대되네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동물원의 해와동이요라고 해주셨어요. So you're going on a trip to Guangzhou in China with your friend Dennis, and you have some friends there. So obviously you're gonna have some good time.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시겠네요. 또 가까우니까 또 여행 다닐 만 하실 것 같아요. 비행 시간이 길지 않은 게좀 장점이긴 하겠네요. 그쵸? Thank you for sharing your plan, Danny Morninggoover, and don't forget to come back and tell us how your trip has been afterwards, okay?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신청곡들이 꽤나 많이 왔는데, you know, we're gonna have to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저희가 원곡을 안 들어볼 순 없어가지고, we're gonna play the original song, 동물원 version. This is 널 사랑하겠어.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You are now here with me,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As mentioned before, on Saturdays, we are replaying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hrough the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everyone. This is nice, soothing 코인 노래방 that you're listening to at this moment. 차분한 분위기의 코인 노래방으로 오늘도 활짝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좀 기유가 많은 크리스티나 아길라 언니의 Beautiful. 세상은 참 아름다워. It's hard to breathe. 숨 쉬기 어려워. And now and then I get insecure.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활짝 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께서 또 이렇게 라이브 공연으로 2002년 월드컵도 추억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멕시코전 응원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우린 모두 아름답습니다.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좋아요. 우리 영희치님 마이크 들고 이제 노래방 들어오셨어요. 노래방 시작. 마이크 탬버린 들고 오셨네요. 좋아요. 탬버린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일단 가져와 보세요. 두들겨 드릴게요. Alright. Now featuring TMI Quiz. 여기서 또 등장하는 TMI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While you're listening to this cool 노래방 and my soothing voice vocal, take a listen to this TMI Quiz and take a guess. 자,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퀴즈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저는요, 아시다시피 매우 외향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땡땡땡입니다. 의외로 뭘까요? So I'm a very outgoing person.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So what am I? Take a good guess. 한번 맞춰보세요. 밖에서 우리 감독님 그리고 박은희 팀장님 한번 맞춰보세요. 어, 선배한테 의외로 저런 모습이 있다고?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a comment if you're watching my beautiful face and 티봉이 on Beautiful Radio. 또 저의 beautiful한 beautiful 티봉이 보고 계신다면 네,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니가 어디가거든.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다워. 우리 선생님, 서문호나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하니까 더 웃겨요. 왜 차분한 분위기를 제가 하면 웃긴 거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여러분들 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차분하게 시작한 거니까 너무 웃지 말아주세요. Don't laugh too much. I'm trying to be serious as much as I can.

sounds like Christina Aguilera and Shakira are pretty similar, right? Shakira 언니, 뭐 Christina Aguilera 언니 다 제가 좋아하는 보컬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요. 자, TMI 퀴즈 노래가 네 곡 나가기 전에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롤러코스터가 쭉 무서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의외로 네모다. 네모에 들어가는 말 알려주세요. Summer is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summer is 땡땡땡. So what is that 땡땡땡? 알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Next song, of course. 연세대 명문학교 나온 연세 연세 언니, 비욘세. If I were a boy,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자라면, 내가 남자라면 너한테 이렇게 안 해. 이런 노래예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비욘세, If I were a boy. Let's go.

여러분들, 내가 여자라면, 내가 남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내가 남자라면 너처럼 안 해. 내가 남자라면 더 막 나갈 거야. 내가 남자라면.

싸우고. Why won't you understand me? 정답도 시켜보이는데 그 와중에. 우리 반장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노래를 잘한다. 됐어요, 우리 반장님. 제가 노래하는 거 한두 번 들어보세요. 우리 깨스모닝 그루버. 와, 썸머 PD 또 노래합니까? 회사 도착해서 못 듣는 현실이라. 아, 공교롭게도 노래하는 타이밍에 회사 도착하셨구나. 듣기 싫으셨구나. 괜찮아요. 일하러 가셔야죠, 또. 일하러 가실 분은 가시고요. Go ahead and go off and work if you have to work. And if you don't have to work at this moment, just come around and enjoy this 노래방 time. 아, 우리 깽님께서 노래 자주 불러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좋아요. 전 뭐 싫지 않거든요. 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신나죠. Alright, so regarding that quiz, TMI quiz, Ben's Burrell responded, someone은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소심하다. Oh, so you think that I'm timid? Oh, 완전 이거는 진짜 100% 땡입니다. 전혀 소심하지 않아요. I'm not timid at all. 전 A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혈액형을 못 맞춰요. Ah, for those little kids who are listening. So this blood type used to be the old MBTI. 어른들의 예전 MBTI였어요. 네. 그래서 A형은 좀 소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영 H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겁이 많다. 아, 근데 이것도 맞는데. So this is correct. I'm afraid of so many things. But this is not the answer that I've been having in my head. 제 머릿속에 있는 답은 아니라서 땡 처리할게요. 전 겁이 많긴 해요. 저 귀신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고요. 또 이렇게 막 그것이 알고 싶다도 혼자 집에서 못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Yeah, I don't like scary stuff. It just frightens me a lot. 그리고 남자도 무서워요. So if I were

0: 용태 언니한테 미안하다. 우리 GOD 팬님께서 갑자기 메시지 이렇게 분리할 때 5532 Morning River responded. 써머 PD님 굿모닝. 의외로 낯을 가린다 라고 해주셨는데 박은희 팀장님 제가 좀 낯을 가리는 편인가요 그래도? 아 눈 동그랗게 드시고 아니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좀 들이대는 편이기는 해요. Yeah. I just get along with almost any people that I meet. So no that is not the answer.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거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시니까 되게 죄송한데? 서비님께서 차분하시구나. 그러시구나. 아,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자꾸 크리스티나 얘기하셔가지고. 차분하지 않아요. 제 눈빛부터 차분하지 않고요. I'm not such a calm person. I'm very clumsy. 굉장히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So I've been going through the video clips that I've been uploading on YouTube and someone said that 아, 선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허당기 있으신데 외모가 좀 반전이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과연 목소리만 허당일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just keep it up. 좀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박수, 박수, 손 들으시고 마리아 듣고 계십니다. This is Kim Ajung's version. 김아중 언니의 또 미녀는 괴로워, 선물은 괴로워, 마리아.
1: 시작해, 뜨겁게.
0: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1: 두려워하지 마.
0: Don't be afraid.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좋아하는 남자한테서는 말을 잘 못한다. So although summers are extrovert, 밖에서 왜 웃으시지 이거 소개할 때? Someone은, so summer is extrovert, but when it comes to talking to someone that she's into, she can't really talk. 저는 의외로 말을 더 많이 해요. 막 긴장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예요. 막 어머 오빠 이거 뭐야? 어머 어머 거울에 지금 내가 보이네? 막 이러면서 말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So when I get anxious or nervous, I talk extremely much than usual.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많고 제가 오버를 한다 이러면 제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That is the reason why I'm like this, Morning Viewers, because I love you guys. That's why I'm acting, you know, I'm kind of like overreacting all the time.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거 퀴즈 잘 못 맞추시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재밌는 답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 정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데?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저는 매우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I'm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It's related to a location, Morning Viewers.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을 we have the answer. Happy Life Morning Groover 정답입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께서 집순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I'm a homebody, Morning Groover. I'm an extrovert. I like to go out. I like to meet friends. But I'm a homebody. I have nowhere else to go. 요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집에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집에 있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딱히 약속이 없으면 먼저 잘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더라고요. So that is why I'm a homebody these days. 저는 주말 빼고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So I barely go out unless it's the weekend. 주말에도 잠깐 나가는 정도? 그래서 되게 집순이입니다. 체육부장님. 나보다 더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조용해집니다가 답입니다. So you become quiet once you meet someone who's more extrovert than you are. 아, 이건 아니에요. 제가 배틀하는 형식으로 더 시끄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조용해지지는 않아요. 질 수 없는 썸머예요. And yes, I'm a homebody. Morning Groovers, we have now moved on to SG Wannabe. Simon Garfunkel이 되고 싶은 SG Wannabe. 진짜 그래서 이름 지은 거래요. 이렇게 질러줘야 돼요. 이거 라이브 무대 보면 저보다 더 오버해서 부르시니까 제가 너무 오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숨 속에 사는 사람 우리 지호디 팬님께서도 집순이라고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Is there anyone who's like me who's an extrovert but who ends up being a homebody? 막상 나가면 진짜 잘 놀기는 하거든요. So once I get out of home, like I can just hang out and do so many things. But then like if I have to stay home, I would just stay home.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면 집에도 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안 나가면 막 가시가 막 이쪽에도 나고 어깨도 나고 등에도 나고 막 완전 가시 고슴도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의외로 집에도 잘 있고 이렇게 점점 내향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 guess this is like the route for me to become an introvert in the end, ultimately. Who knows?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Everybody changes, right? So that is me. 안녕 내 사랑해요. 울먹이면서 불러주세요.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콧구멍 커지는 소리 들리시죠? 날 위해 잠깐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거 그렉 버전인데. 안녕 내 사랑 그대요. 눈물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건 울먹이면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You gotta cry when you sing this song. 감미롭게 울면서 눈을 감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Don't open your eyes when you're singing this. 어디 감히 눈을 뜹니까 이 노래 부를 때. 눈을 감고 손을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주시고. 근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초반에 와 이 부분이에요. 이거 하고 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So if you're feeling down, if you're feeling stressed out, just turn on this song and just be like, 와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번만 우리 모닝 그루버들 기분 진짜 좋아지거든요. Alright, 내 사람 SG 워너비. 제 중학교 때 완전 바이블이었거든요. 이 오빠들, 이 OPPA들. 콘서트도 막 그때 가고 싶고 되게 그랬었는데. Anyways, that was the TMI for today, Morning Groovers. Who are homebodies? 혼자 집순이 계시나요? 우리 박우리 팀장님 집순이신데 전혀 외향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말아라. 이런 모드이신 것 같아요. 지금 따봉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뭐 해리포터 망토 쓰고 다니시지 그러세요. 그거 있으면은 제일 먼저 구입하실 것 같은. 근데 저도 그거는 구입하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그 이렇게 성향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모닝그룹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So this is like the beauty of morning groups because we are two different human beings producing this show. 얼마나 또 밖에서는 기가 빨리시고 힘드시고 막 그러겠어요. 저는 또 이제 막 그런 팀장님이 너무 재밌고. 아,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서브피디님 feels so good 이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At least one person feels good about this. 우리 이영준님께서 저 보이는 라디오 보고 팠는데 설거지하느라 못 봤네요. 와우, 아들과 함께 보는데요. 30분에 나가야 해서 아쉬워요. 라디오로 들을게요. 아침부터 텐션 높여주셔서 고맙습니다. So you wanted to watch me on Viable Radio and you finally got to watch me on Viable Radio but you have to wash the dishes and you need to get out. So you're gonna only tune in through a radio. It's completely fine. At least you had that 10 seconds of glance. That is enough. 뭐 10초라도 보신 게 어때요? 보는 라디오 어떻게 또 이렇게 뭐 2시간 내내 시청하십니까? 틀어놓는 거죠. 그리고 가끔 제가 재밌는 거 하면 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And don't worry everybody, I will upload the rewatch version, the rewind version of Morning Groove. 보이는 라디오 다시 올릴 거니까 다시 보기로 또 시청하실 수 있고 요즘에 뭐 구독자도 많아지고 아주아주 행복해요.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이 올라가는 소리가 하나, 둘, 쓰리, 포 들리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열일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독 모닝그루버 소몰의 창법까지 완벽하게 흉내내시는 성대모사의 장인 서머피디님이라고 하셨습니다. Yeah, this is like a particular way of singing for SG Wannabes. A lot of people try to copy this, but not everybody does a good job, including myself. 소몰의 창법 하고 나면 기운이 빠져요, 막 기운이. 아, 힘들어, 저도. Okay. A final song to close out this Queen 노래방 segment. 구자, 구자. Craig David의 Insomnia. 아니죠. 우리 one and only The Legend 휘성의 Insomnia 듣고 계십니다. Do you have insomnia? Don't have insomnia? Have a good night's sleep. 여러분들 꿀잠 보장. 모닝그루브. 모닝그루브를 듣고 주무시면 에너지가 다 딸려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Sunset 모닝그루브. 서머 누나 집에서 노래 연습 많이 하시나 보다.

부르는 거지. I sing at my home, but I don't consider that practice. 전 집에서 혼자 있을 아, 제가 왜 집순인지 알았네. Because nobody's watching me, so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집에서 별거 다 하거든요. 집에서 막 말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진짜 거울 보면서 갑자기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래요. TMI.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됐나 봅니다. I mean, it's just not me, right? 제가 봤을 때는 해피라이프님이나 뭐 체육부장님, 코코님 이런 분들 집에서 노래 좀 하실 것 같은데 춤도 추시고 Don't tell me that I do this myself alone. 여러분 저 혼자 이런다고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아 제가 이렇게 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오픈했습니다. This is me opening up about myself every single time on Koi 노래방. 여러분 즐겨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Embark on a journey to unravel nostalgia within your memories. Join us as we open the pages of Time Capsule Chronicles.

with you. MZ 세대와 X 세대의 감성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감성이 MZ와 X 세대 사이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MZ 세대입니다. Anyways, here on Time Capture Chronicles, we'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And for today, we have a theme of something very exciting. 오늘의 Time Captur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ture Chronicles is Psy World. 드디어, 네, 이 주제 나왔습니다, 모닝그루버들. 오늘 타임캡슐 주제는 Psy World예요. 오늘은요, Psy World 세대 특급 소환하도록 할게요. If you used to have Psy World account, send me your messages and let me know. What was your mini homepage like? Anything you can remember from Psy World? What was your BGM? And how many acorns did you have? 싸이월드 하면 기억나는 모든 것 오늘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1촌명부터 해서 도토리, 싸이월드 꾸미기, 그 당시 유행했던 고전 밈, 퍼가요 하트, 투데이 등등 모닝그루버들의 싸이월드에 얽힌 추억 오늘은 사연으로 받아볼게요. So I remember my friends leaving messages in my visitor's book. 방명록이라고 하죠. You could write secret messages there too. 그리고 1촌만 보이게 할 수도 있었고 또 비밀 방명록을 남길 수도 있었는데 1촌 신청 왔을 때 되게 반갑고 뭔가 설레고 두근두근대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싸이월드 꾸미기에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투데이 수 의식하고 아 오늘은 뭐 몇십 명이 왔네 이러면서 혼자 자화자찬하고 좀 그랬습니다. 모닝그루버들 지금부터 싸이월드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보내주세요. And this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next used to be one of my BGM. 제가 배경음악 진짜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제 중학생을 소환해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This is Flower Band, 애정표현.

So we are on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nd today's topic is Psy World. 오늘은 Psy World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For that, 얼짱님께서 Oh my god, 크크크, 맨날 프로필 사진 설정하고 밑에 감성글을 남기곤 했던 이불킥 추억이 점점점. 싸이월드에는 공개 다이어리도 있었쥬?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감성 사진과 그런 감성 포토샵 그런 문구 같은 것들 되게 많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마음속에도 추룩불이 켜졌으면 해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바보야. 한 사람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르는 바보. 하지만 그런 내 마음도 몰라주는 너도 정말 바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중고등학교 때 뭐 그리 사랑을 안다고. 그쵸? 3378 모닝그루버. 입대 후 얼마 안 돼서 싸이월드 붐이 시작이 됐는데요. 첫 주가 나갈 때 선임들이 자기 싸이월드 가서 누가 1촌평을 남겼는지 누가 파도 타고 들어왔는지 보고하라는 특수 임무를 받고 휴가를 갔었죠. 지금처럼 컴퓨터실이 부대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부대 내에서도 많이 궁금했나 봐요. 라고. So, Psy World was really in fashion back when you were in military. 아, 갑자기 그 1촌평 갑자기 생각나요. 한 줄로 이렇게 남기는 건데 뭐라고 그렇게 썼던지 기억이 안 나네요. 1촌평 남기고 간다. 뭐 옛다 1촌평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1717 Morning River texted. 저는 싸이월드 시절에 항상 감성이 터져서 주로 이루마님의 River Flows in You 같은 곡을 BGM으로 하고 또 저희 미니미는 항상 뒤를 돌아보고 있었답니다. 왜 때문에. Oh yeah, there were those mini-me characters where you could design for yourself. 웬만하면 나를 좀 닮은 캐릭터로 제가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뒤돌아보게 하는 사람들 꽤나 있었어요. 뭔가 앞을 보고 있기도 하고 뒤를 보고 있기도 하고 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또 성격상 무조건 앞을 봤죠. 나를 봐달라 뭐 이런 심리였을까요? 0738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점점점 이게 참 유명하죠. 채연의 영원한 짤, 영원한 밈. 배경음악은 프리스타일의 Y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 연주곡이었던 스티브 바라켓의 Rainbow Bridge를 한동안 한 번으로 두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1번으로 두셨다고. 맞아요. You could actually number the BGMs and put them in a row. 그래서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그런 것들 많은데 제가 했던 BGM들 저도 무조건 프리스타일 있었고요.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막 이런 것도 했었고 팝송도 되게 많이 했었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일본 곡들도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두 번쯤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We had a lot of different types of BGMs. 아, 정말 오그라드는 그런 밈들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모닝 그루버들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your memories that revolves around Psy World. 계속해서 Psy World 하면 생각나는 모닝 그루버들만의 추억 문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s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the most popular Psy World BGM. Here is Freestyle with Why Please.

So we're talking about PsyWorld, everyone. 5776,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PsyWorld 하면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프리스타일의 Why. 파도타기에서 예전 남자친구 근황도 확인하고 노래도 들으며 추억도 생각나고요. 파도타기 하면서 참 예전 친구 소환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우리 55776 모닝그루버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아리수 모닝그루버도 파도타기 생각나네요. 파도타기로 연락 온 친구도 있었는데. Yeah, this really provided a chance for you to randomly encounter an old friend. 참 싸이월드의 순기능 아니었나요? 그죠? 6293 Morning Groover said, 싸이월드 엄청 했었던 한 사람입니다. 요새 SNS도 별로 하지 않는데 다시 되면 좋겠네요. 도토리가 코인의 원조라고. Yeah, accords were the things back in the days, right? 지금은 뭐 다양한 선물하기 기능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도토리만한 게 또 없었죠. 도토리 다섯 개만 줄래? 우리 반장님, 추억의 싸이월드였는데 얼마 전에 복원된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결국 안 되더군요. 사람 캐릭터가 미님이었나요? 아무튼 도토리 많이 썼죠 라고. 맞아요. 복원된다고 했는데 도통 이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This is very unfortunate. I would love to look back at my old homepage of PsyWorld. 또 예전에는 어떤 글들을 남겼는지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5235 Morning Groover said, 싸이월드 얘기로 밤샐 수 있어요. 공주방 미니룸 꾸몄던 게 어제일 같네요. 저는 감성 대문글을 흰색 글씨로 설정해두고 드래그하면 보이기도 했어요. 맞아, 맞아. 이런 거 있었죠. 요즘엔 생일에 주고받는 땡톡 선물이 있다면 당시에는 도토리였지요. 내가 한 마리 다람쥐였던 그 시절 그립네요. 추억의 배경음악은 샐러드 기념일이지요. 라고. 맞아요. 이 드래그하는 기능 진짜 은근히 많이 했었는데 뭔가 낚시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There used to be a lot of text where you can write about those emotional stuff. 갑자기 생각나는 거 되게 많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왜 울었는데? 양파 썰다가 왜 울었냐고?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잖아. 내가 양파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글들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이 거기 13번, 13번 없니? 제가 13번인데요. 13번 일어나서 이거 한번 읽어봐. 모르겠는데요. 뭐야?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단어 하나를 못 읽어 이랬더니 내 여자만 하나 들어있어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게 왜 이렇게 좋았죠 옛날에는? 이런 거 진짜 인기 많았던 글이었는데 어머 세상에 선생님이 글 읽어보라고 했는데 내 머릿속에 여자 하나밖에 안 들어서 못 읽겠대요. Can you guys believe that? Well, thank you all for sharing your memories that revolves around PsyWorld, everyone. That was truly such a popular social media back in the days. 지금 뭐 인별그램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아기자기한 싸이월드만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since we talked about a lot of BGMs of PsyWorld and since 5235 Morning Groover mentioned a song,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이때는 또 허밍어반 스테레오가 인기가 많았죠. Here is 샐러드 기념일.